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부 카기부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쥐람 털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개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충류 카나개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겹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구 랑을 국송라 숙겹구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투
1: 뺀고뒤 겨겨내부치구
2: 今天啊，落雪天色大，白浪有些。路过他，不过说直角写不他。今天啊，没他落，虽然农说啤酒写酒，点过写过。你，晚了被有些写别，爬上房里去，看过自己做他，借一个做写酒，点过写过。松，看这么冷不他，点家听过松酒他干吧。 희신 캥게 친구 다 워킹 딩 작자타 대급 친구소 소다르타 메시 로급기 개과라 뇌부 거리 뎅고치고 시 징게나 캥베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뎅고치고 나 메선 지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메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부소 시규 뎅고치고 今天啊，明天下头戏就点过写个，对，连年戏人，没批决写不他，差了点不说，没有个年年人心点别，来个戏就点过写个。

0: 허치 야 끝났어
1: 요 야줘
0: 괴즈
1: 요 어, 딱딱지 저윤관통도 롤림스구
0: 어, 니에칼라 갈라샤유 사토
1: 요 심토 갑시도
0: 디디 윤고쇼 라제베 니무디 칼라 심슈르다 왜 토메다 왜 라제디 같이 주유 아
1: Nyele karo le kala ya hosta kiye Dine lama dintze polyo chiye
0: Karo e Dintze kaa la ngayi chi tsewo sengbi
1: Rambo hum kate le kaab yue
0: Nga e We Kaab chwe pomte shi tuita Nga mo ranang shi ki pomo ning chibu tsewo sengbi Ine mi tsu dintze nga tog ma shi
2: 喂喂喂，莫拉粗用给，俺就是俺那克拉斯个用你们着。

0: 小陈 listening。
1: 小陈给他多，我看着国会有平民多，你自动的解读别做起来解密了，莫让解读胡大白大姐用多大笔，你那是我从外面咖啡呢，我莫让大家是跟对妹妹，我当的。Chas tins kake meba muranda chans kimi yugurbe. Shankye shingirwa.
0: Mashi, nye shingiyu. Olukuda, tanda muranda ye yuanya di... Nye zhe shuo tiya shibi. Wei, din zhe yin nye rang le cika she ji xie wa ke ba. Tidak ada rangka cia cium itu. Rangka kira zaman berasa. Rangka sih gue. Xiao Chen rangka chance kim tu yudi. Rangka kamu sih rangka yudi dah sih. Rangka ni kima cuma berasa sih. Ngah rangka sih rangka yudi sih gue. Nih jadi show tiang pasia. Wei tu ngah dah kalau jaya keling bini ngah. Tunda. Ase dah jadi sih.擦过擦不是这小车嘛是呗叫个子说的嘛是身后这块子贴不起的这点点嘴不是把这地
1: 但既然给小小的你看不见你用的鬼那你看这些马戏既然姑娘用马戏
2: 啥
1: 左右有点用马戏
0: 老马戏老马戏的这点点嘴不是小陈旁边的这棉吧
3: 是不是去的等待还是
4: 来开门
3: 等待门啊卡巴给不起卡这个
4: 卡巴你也给不着是吧
3: 让你给不着我等待还是
4: 年年这种话对不起
3: 你这种话对不起哎
4: 嗯嗯
3: 严小陈你让我那能就学下让帮不上这些你们这个对起你吧看你们就爱前天要求不得你们用的三个女的妈咱们他开车呢咱们是土的开车比呢现在一样是土样软软的
4: 一年我身后他开车子没我腻了阿家人给丢些炸鱼给妈的身后年我那些人开车不是炸鱼身后没多空了你错在哪了错是你来没记哪不打记嘎不赢你那身后特别记了你又能洗你错了为难这你记定了错是那边拿走穷不得第二卡车没都别给我们再赢身后永远抽休节日
3: 上个搞定这有三三么球其实你三么门可是这个
4: 你这银行嘛的
3: 拉不起毛主的其他你搞着的自动龙卷起这点头的一年起做很理解明年你们都从外给我预的上个新年明年给每次到我打人堂到我开心不也不行个的日顿几个打困得几个掉的人家谈的连户大不大钱破车子起过的一年没得开起过的人困得几个生活的呗现在钱比呢没得人过生把破得住嘛的呗其他你那就忙了忙起今年把给的修切了切了钱他们的其他你短途一年
4: 这是阿家心里我谈的 캐스트는 년도 민도. 아니 캐신다 신 집도 왜?
3: 아니 갈 시야가. 네가 시게. 네 라러. 네 루 좀 제시라 시야 치고리. 퇴응을 더 지동 우뒤라. 나무네 밤이 춤부지. 지연 퇴응 네 가서 임 장게 하 구르 봐. 지연 게 수도 왜? 이면 돈도 갈 시야죠.
4: 신다 갈 시야 뭐죠?
3: 아니 당 가 같이 아. 네 유치 샴버지 생명도 왜? 나 지연 님도 대하 치도. 네 칸 친구 배비 님 지러. 지연 최탁 게 답이.
2: 나 세제 나 지금 시야 유배.
3: 아니 그 또 시야도. 라가 챙아 큰제도.
2: 여우스도.
3: 나 랑 가로 챙 큰제도.
2: 서머서. 나 탄도 가로 정되매.
3: 다 탄도 내 삼다 지임지.
2: 용아. 지는 나 삼다 주로.
3: 랑 삼다야 뒤지 추증이 제이.
2: 티 갈스래.
3: 얘 잠슬 고자 겨달래비. 제자 마음배 치즈니나 한국이 나가다 란주워지
2: 상처와진 저 유배
3: 나 뒤지 갱양 감매
2: 쟤는 얘 람사라는 랭 겹쳐
3: 치즈니지 스니지 제자라 삼리야 오시던시 뒤지 가야 고 죽인다

0: 진다. 랑제시.
1: 용아, 다 같이 와다. 가르쳐서 더더 레위베.
0: 나 치주 공부 쉬고 삼주.
1: 공부 쉬고인에. 가르쳐 오유.
0: 나 다신호 창세 바슬링가 중이니. 가르쳐서 정말 배.
1: 小陈，你到底怕是讲的用途呀？
0: Karina，
2: 你那次卡机塞不走远。啊，抢死给你阿里不？让给塞不走个月子，妈的，卡里塞不送人吧？让渠道差不点就卡里，看哪个主意，来去先把自修。
1: 你来你讲对吧？叶小陈，他这你先把你的用途哎，他这如果
0: 有民度。

0: 예이. 빠르게 좀 해.
1: 가리 봐라.
0: 쟤는 얘를 비교해 딱지 나가대. 너네 봐 빠르게 좀 같아 우리.
2: 아니 어 터지나.
1: 터지나. 터지나. 디파린다. 줘.
0: 감사.
1: 인제 딱지.
3: 대신은이
4: 장문왕
3: 사장 직이
4: 타네소.
3: 예. 사신된배 봉바르데니. 기기 미세디기 겔린 직이.
1: 예. 미즈디 지시를 띠네 켈을 지통기 주거시 준주유 차긴 양이
3: 강이롱
4: 소와 우추 강이롱 르부디당탕 예기 나왕
3: 차샤리
4: 쭉탕 파미 강중양
3: 너니 편주
4: 갸뾰제네 강예 유체 켈세 체규탕
3: 조남타다
4: 냠주 제바
3: 지심
4: 지라디네
3: 항상 차린댐베 니지 제우스니 탁주이 급도도 유환다 외통 토도 미창게 등기 니 토도 장리아 미주체베 기싱어이
1: 미지께 근데스도 부레 장게 nga 봉베 강키제 도르주니 임베
2: 되게 지내냐 말아
1: 또 지내냐 민도
2: 샤샤
1: 아니
2: 오늘 니지 제브리 좋아
1: 제
2: 제나 제는 얘 탄다 잔래야 어 나가마스 배워 봐. 여보소 얘 좀 다시. 나가마. 아 진짜 얘 맞겠다. 나 양자인다. 양자인다. 나가마 나가마 나가마 나가마 나가마 와 매니니즈제비
1: 매니니즈제비 마탄의 선호 미차비
2: 매니니즈제비
1: 매니니즈도 데비
2: 매니니즈제비
1: 매니니즈제비
5: 이제 가르도 이제 전 안 넣어줘 기점 사사가
2: 이제 전 기억 좀 말해
1: 小小，嗯，那你我那你这些不吧？嗯嗯，
2: 今晚那个让你开车嘛吧？那你哪样开车嘛的？哪个嘛？
1: 哪个爸爸？

0: 라스 총리의 급니베 소규 제제 케베 총재 니시 짐드연야 뒤직토 고소바타 딤주 레버의 제베 잠자티다 변종 제리 칸도 닌드 짐드연 체규시 라스 총리의 변조로 탄치린 젠주기 주전 수행바 전준 정키 레징 안수 존내 레드윈 숨나 탐진 야부 체규 인신 진내 레리기 멍시 세버로 도바타 공비 천된 동과 니네 베리 집에 레디 주바타 표준의 대인의 능진 집바타 치료 롭종 집바를 껴바 점조 계제 능 쇼바 미견 린도 동와타 전단 치료 동와 숨내 정용기 제시 레디 수십 집바타 신대바 소교 집바 제치규 인시 숨시
1: 진로 예동 저초류 중화이 다제 시비 망용구 류종 저퇴인 집바타 총무총기 수균 다핀 진도로 급듄바 지치 주니가 나주니와타 티안 장중 류제 진도로 투치기 무디 치구 체시지 고조제괴토 땜치베 리제리 첸첩든 체기진 총무총기 망초기 비진 세기 리우시와타 순남 신기가 듄시버서 첩든 체네 탄산 미리 카기 망초기 예지 야준기 님규 삼봉은 발체기 타팅기 진도나 총무총기 총초진베 퇴미루 카줍든타 다핑규르 가부 규베 미갯 한든주 하쇼 유브타 라바르토 닝진낭 존타 허게 촌노 총킬키 켄덴 다핑루 카 딘슈체니 랑중게 사콩 민자베 수균 다핀 남창게 망수타 젠느기 케취 응원발체규
2: 공부근 다제데타 주네 롱 직던 하드 침브르바 닌 타바나 가스 쉐아이 다자게 미덴 미 다자지레샤 만저 공부근 다제데는 미 십주라레
1: 타딩게 젠도르 닌숨 체규인바타 젠슈루 카키 제젠추 류제키 닝도 균진 지구인부시 젠도 치링 토통 탄참 켄덴 총대타 미봉 냠주 공초소 망초 人形키 링내 망편 지구나 초비니 사퇴 켄덴 류제타 탄참 링내타 유고 퇴네 총시 타르게제 냠디 딩서 토규 무투 구디 동규인부시 랑경종 류제주 퇴네타 지구 서비 토탐 디니 서비 거의 커자 트링덴 타르키 타팅게 다편 진도르티 페그 류제 진도르키 무디 지구나 주신비 계좌 취재타 파차 조뉴 나르비 치르 친규 제송부지
3: 샴르 선교도 되 카지스로나
0: 녜투 라스 총기르 키 팅르 총드 쿠르교 마라 최대 총기르 키 시주 조제타 남잔 도웨 총도 소네 라스 총기르 키 총드 쿠르교 키레라 기급 기출의 시주 세레 제바타 중앙 노르시 키 카즈 멍웨 기 캡교로 디스웨타 슈비 규림 제십 키 대외 체시제 된게 제디 총제 제비 세주 라즈 탐젠타 첸덴토 남차 슈비 리룹체네 라스 총기르 키 총기르 탄 총심 냠제 키 팅르 총드 쿠르교 마라 준치 디규르 제유시 Nyetu, naju chongji re amdu zongki, changdaan gigab rinbe rengchung songgyab kuyu ki kursu ulangor jigdui toa chebshi. Tadin, kyun chedio mungu goro chi gyada gubju khosum tanzam daane, kursu ulangor ta daga chedri ki jigwe nyurub chedi, tsangma shirim ki kursu sazi la chebshi. Kursu ulangor tida jogu tsuba ti, shirim tu genkam kursu chebe jimju gelen ki chenche se ne, changdaan gigab rinbe rengchung songgyab kuyu ki genkam denja songje tenzong chagyo ro tuengen chagyobshi. 年头, Chamdu Chongjiri Dengjian Zongki, Longjin Nianjian Tuizan Guinkyab Jigjie Jigdui To Jebata, Jigjurata, Cuiji Jie Chepsi. Niwe Luenang Dengjian Zongki, Shirim Jibbe Rignei Shibshu, Kodjo Mala, Tuizan Suwebe, Tuizan Guinkyab Jigjie Kepze Gyaju Gubju Kobgeta, Guindi Guinkyab Jigjie Kepze Gyaji Gyasin Yubshi. Niwe Luenang, Ngari Sogui Zanda Zongki, Zongkong Gensui Shibshu Tuyungu Lishi Subata, Chongsibki Digi Kangti, Chongsib Gensui Shenji Sewe Diwara Zine, Gyundengi Nyekyong Shibshu Lamsu Gyundu Lisu Tangdi, Chongsibki Shilu Gengguen Ta, Kertu Gengguen La Nimeo Dagyong Ta, Kala Dejo, Zangzha Chiro, Dedan Dagyong So, Gyunam Jengi Semzu Kuewe Shibshu Zhumne, Gengguen Cui Cowe Gane Se Yubshi.
3: Smolinge, Tengdi Penjong Sengu Nyabja, Nyadu Shisa.
4: Namal hegenne, tewe maawwe sangyo kien duena churre jindegi AIPB-sirona.
3: Sangguan jeyo.
4: Sangguan jeyo.

0: 남블링게 지릉을 헤게라 튠기 뉴슈 사마르데네 벽이 뷰세 토비 피게라 튠기 준비시부 되시고이 생게네 도구로 유비시오 펜베본데 남세 팔레시 추신 유메 드르 신도미 튠기 뉴슈 사마르메 고르기 지집 주지 시진핑게 남세 개진기 벽이 피게라 카쇼 세부데유 튠기 뉴슈 사마르메 피게 조비 도슈 심불레 벽이 뷰세 토비 피게라 나르 중용 메비 고급체유 벽이 튠규 니슈 사마 피게 동어디 튀럽 일럽균탄 튠비 동미기 담가사 메인 바라 人이 뷰세 토비 피게 동어라 규궁이기 릉부태연이 장중기 튠기 니슈 사마 피게 동어라 레샤 푼숨 서부타 띵슈 챵부데 첸제 사도 개봉수 명하라 장중기 뉴마 서비기 촉디 뉴규 말라 락삼 중리 뉴규 장메 론드윤세 야주 굽주 코르글레 게유 중진아즈 천리 심죽태 멍우 동시 새로 동와타 계급 신앙기 제수연 천세 지시타 냠리 지주 새로 동와 튜럽 십주기 튜엔저로 사르드 레디 주연바 뉴규 신규타 뉴소소 태기 가제라제 조 가르제 세데 만에 마르 동와타 십지 뉴규 땜베 정신타 류케 정신 새로 동고 Tuanlea sartyo te rangyo ki kye chwe ta lesho ngongduan kaanlik chhe ne Tuan gong xin yur nyun den tupu chhe gu Tingrib gui gengwe la zhe jie de Khen den xing zhu le pegi la guindye dongwa ta chepji Nguan tuan gi le nyun la zhe le din le Sur nyun rindang tobe tuan zhe sarpye chhe gu Tingrib jen gui tuanlea ling zhu de xing zhu le xi yun jen ta Bui da jin pegi zhu wa la guindye dongwa Titan chepji 让中了当的都被人中增重他加起了定色被陆剧人的预备听蒙西的前列人的预告是不是军械没把人不如他再生预告天色色被给及修建点被人的预告AP对不及前列年啊他经人一个你个人你怎么用些个这次他蓝色色对贴这里他人定一个前列现在这次有些色东西 남차랑다왕자타중국괴주왕자춤제신규왕자제아르베심부제데사두이뷰세타무피시지니댄쇼즈시베댕조람순조구시리다와송중시주세로단데침경기쿠리오상부되데신대바타퇴공태베망보표동국구신야랑조기태동청진랑제리댄데세둔시뷰레틱조데십신괴바타룬즈소이레고 차도타 라토 카바르토니 주토부세데 리림 뜻대로타 레슈 체로동고 롱덴 럽샤 급유베 추요르 징리 파타르규 튠기 뉴슈 사마디 벽이 뷰세 토베 피게르 꾸이데 당리 유링 대고타 미마 디기 용어 세베 구슈 심부시 인베 나즈 튠기 뉴슈 사마의 고르기 지지 주지 시진핑의 남세 계진기 공통라 고딩섭 란토 퇴즈기 나는 미국비 튜두기 삼바타 랭겐 주스미 데네 튠기 뉴슈 삼마 피게 동외 라렌 라부치 트 후르타슈데 지조 정로 티르젠키 편정 사바 큐용리 주준 셰바라 멍시 템바 데바타 튜르 사베 강남토 뷰세 토베 피게 문규 셰데 티벤 지두 데엔베 중규르 데고 나발인게 디른게 레센 슌섬 다가시기 레센 제메나 나나조 양자 제용
1: 亚美金边能空提不灭不汤，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亚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汤。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鱼边。亚美那次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呢，明确的空气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囊，卡不亚美过的汤，能空拉普通米边汤呢。 小军刚也明白，眼泪上头。军统也明白日汤，铁外人心气也明白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饼，些许冰淇淋，干连鱼。卡巴郎茶，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子，那么些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冷，老个路冲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在冲康。
2: 哎呀，陈姐，邻国大金行过的年老出最困难。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 직신다. 뭐지? 나 저의 한국어디 진짜.
3: 아니야 저 기사. 저들의 돌도 주고.
4: 자가 디스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이 정중의 면서리 최장자리 규치민도라
5: 짠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최야구치 링기
3: 짠야오스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4: 니랑 배치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지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부시여리
3: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4: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빠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1: 다스 원조 총대 장구의장 한리방 총강 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골샤람키 계급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공부 잡디 오늘 현나 면적 비 약도가 이 주제 약 싶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 대단 좋아 홍고디 과부 침부 송다 강반 늦지가 다 강배 섭다 재미나 저게 괜찮도가
7: 박과 서주 랑과탕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쁘장식하는 편당, 내 총각라 편지 일본 매발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冷水团吧, 바쁘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쁘장식하는 일본 매발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바쁘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바쁘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부식 인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각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최저당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네듀카라 총카도 피네 십제 냠린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0: 공부 전문 소원 지급 전화. 기랑게 셰바 팅카셰 균. 계제 된다 유수니. 나 저와 차다 주제. 투주현 코모소. 머시제는 군세된 제슈르데. 고유된 제질르된 제슈장 공마소로. 차례 가르유네 순다.
1: 지게 홀라게 된 제승구유는. 니에 커커도 쇼이. 동우도 기랑게 선호다 연小春님도 대야러. 무튜마나베 금생원모 카리메 신두도.
0: 아시. 디야 나원의 섬유에 대해서 기랑게 나 체제 네 부주동 거스야 힘지. 지그리 네 기랑 카도 랭게 없죠. 군인님도 되나 참민도 김구시도 큰미도 기랑게 제는 금제디 등급이.
1: 등그리 단다다. 이네 타가지가 다니 수수 뷰디는 맵 속어 초네 군이 가져다 놔야디 군대 아이
0: 기랑 갈송우유
1: 지게 홀라 기랑 윤대 맵에 뷰미 마지 기랑 그 수수 차르디니 송래 공수 침부디 제 수토부지 캐시 군이님도 데르 준두메너 가져다 이야기 탑시 마고 요르바 이네 탄디 기랑 난다디 투섭난 차브지라 태 차브지
0: 지게 없잖아 키랑게 진짜 소자 나무네 염생기녀시기 키랑게 러워기 레미규미지기 길들러 나와 진짜 다야 가리인 예시에서 키랑게 연시어쩌러 좋아하는 거 유배 제능에 군이 가져다자 키랑 도대 줘보셔봐
1: 진짜 쓰리 니 키랑 차례나다 군대 민도 승비 아장장 小陈래 若不切切 근처에서 제비는 키나수 못하는 거래 삼추 제자님 간이 지는 아제 키나서 딱제 셔추
0: 갈수 봐.
1: 섬유래 대비치러. 녀시 먹어야 내수들이 셔추.
0: 키랑 대차다 줍지. 영이 가능한 거 공도.
1: 선호다 연小陈. 로진 직배 투주롬지. 是吧了.
0: 타그리. 군이 롤랜드지라. 급지로 투주다. 탄도롭진지 나님도 줍지. 내내도 갈도.
1: 대체 주고 섬츠베.
0: 디 갈송구이나
1: 기랑 코스마티로 동구동아 트리데 요약 미유모모디 기랑게 지마네 군일 간고만 남치 군이 디깅아 소화게르슈 미두슈는 삼치
0: 예시스 기랑 트리 연小城 섭제 写的 난가 피입자 시베 지대 지급成라 내수지 캠프나라 군이 지마 지모지디 코라니를 잘랩지 나나니다 좋아서 요마지 라과도 키란다
1: 지게 홀라 독스터디 키란게 니네스 삼심에 도이싱 맵자
0: 키란게 나 지고 있는 거 입에
1: 딩신 허그 토주 장제 연小陈다 도 터비 요마지 이내 화동 롭친기 계지 송퇴 생각 수 연小陈 타마데 생각데 뭐 수야 좀 세가래 디지게 홀라 키란게 过了 준수나서지
0: 다마소다
1: 니에모 슈비는 내수디스 화메바 쓰야요베
0: 내수도 꼬네 이바 차쇼 당당 아시랑게 뒤져나 가르님의 신도도 키랑게 뒤져나 미규 가시 라
1: 닌데제 슈비는 연小陈 믹세체 듀브지 가인스 너무랑 가차한다 존듀유베 생각 네툰 가게미도 미신다게 섭체유바 차샤네 랍진에 딱제 제베치 모랄롭슈 체르주우지 디질하베니스 니키랑 쇼고야 아유
0: 샹군네즈디조 니키랑 쇼초 팅군예 밀랑아 로브도 추기게 헤제제 샹호치레 미신다다 제버게 보삼추 이네 근제시 체비나 더마립지라 네즈라제 머실롭친 약지를 조초베 연小城 이자다 제버티샤 대회에서 뮤레 대입지라 모랑바베 우주 타기체니 라프트세 둠제시 하치 타무디 랑갈 짐준네 줄 합시 나무네 고츠므소 레완 삼츠치 아미두 따따타더 연小城다 녜푸 가로 지구 유르
1: 딩에네 스디스 셔호가 싱그르베
0: 싱마리 표싱마리 생호게 가게싱마리 我已经约严少成的莫让个阿妹我做生产了三十圈情嘛的现在你谈都不多看多几多钱可你这个如果就要个用在地可让个轻松啊姐妈姑你我那错你们都给不赢了我们今晚到你最新的三十一给你就跟着求人可你都给个最用过嘛姐 你做平这差不多跟着同一处你躺在那卡着当的格格说吧你拿完那三枚吧控制拿了破土听起当差不行疼多苦你

마파부터 칼로웨 레지 지지 뉴스 겨보러 와 장탄드는 시 모자나 대지 기지마 시에니 지직 딩기 전유 곡배 강무시 용생 마시 용아 Rama Pamdume na Nye Kalowa da Chuidu Che ni Rambe Dideyaki Tepsi Yume Chikachinko

0: 가로다 갑자기 쉬어지니 키즈이 장 아무나가 고난비 빠르게 긴게 임비나 나다 장 아무나게 지시 겹쳐 태응외도 나제 쉬어지는 코스에 대시야 빠르게 겹쇠 수세 닥다 장 대미도 나다 장 아무나게 다들 심부탁이
1: 디게 좀 마시
0: 당시 디케체 마시 제자 나다랑 아무라게 포무디 독자 재미도 승비 케시
2: 케시 뭐라게 디광내 최최비 나 최최상마 섬시 제피는 나다바라게 키라니지야라 뭐고체마요
0: 당시
2: 나니게 뭐랑 포장기 마홍배 남아지지 야후체조
0: 제
1: 너희 장세 봤을래자
0: 알레 기니 장세 개미 에
1: 기나니 너 마셔베 급단 뒤지 꼴 템도 기니 모산다 니지 도구지 같이 비
0: 아 디 저와 상고르와
1: 이내당대니 모라 정주에 나네 용 통주 니 모라 테네 아님도 로로 좀 직미도
2: 쟤는랑게 중재 치비
1: 치비
2: 아 티제 힘지 키라니 니제 바슬레나 다 사장 차프다 사장 발네 주 가르유네 가상 당마르베
0: 다그지
1: 빨랑라 지난 이마 대장아 주고 컵숨 제샤니 후르베
2: 부 아메샤라
0: 다지샤 지샤 나다랑 아무라 마친죠 부주고 컵숨 제 도스쇼

0: 나 로가 제비.
1: 랑게 템도 구이지. 닌지 토고 제가 주드네. 녜디 부고 나와 제다르샤 삼주. 탄데 르제 조지 유즈베. 부 아메 랑섬 나게 셰오. 키라니 탄데 카가 제차나. 탄네 송옌 샤오챤키 니 탄다디 주 창어 지입시. 랑게 닌름 삼바 지쇼. 랑게 니세제 아 동어 다 뜬구시. 탄다랑 로춘주지라 포초소자 김자주고 삼담 대체 수수 자샤레 삼담제 진주 가르치고 메탈 삼담고로 말베 다지샤 지동체도 먹입시라 처음하지 고중에 제만에 랑가 심느 유제 수수 자샤 강쇼
0: 아무나가 솜
1: 다지 선인에 랑군스 나라 내가 자가교 진소 내가 처음하지 얘들아 진인의 고조제치
0: 두두나시
2: 어제 랑
1: 게스트 가스레 대부치스 대부체제 찬스교 대부체제 로아체 진이치스네 대부치스 알롱게 게스레 대부치스 가시제
2: 다지샤 롱체오 마시 차에 차샤 녀랑 차사보시로고 롱마시다
1: 시 대부치
3: 근지시교 토즈디 닝자 챙가지베
4: 어 디에이그 그 좀에 챙가리 닝자 챙가 비크를
3: 요리 정경아 로부치 먹어
0: 더비야 니에 로빠 요미 시무도 니랑 수지마다 시무죠 니 차라 레그팜 치주야미도

0: 고무소.
1: 포교지면 저 로게레 방길 주제. 뭐 섬도 왜?
0: 고무소. 좋아요.
2: 严小晨 수레. 야쇼. 고난다. 그렇지 고난다.
0: 레쇼. 레스 키란테다.
2: 뜨잖아.
0: 니로 쳐.
2: 뜨잖아.

0: 저거 야스네. 야미님도 쉬어 잠 쉬어두게. 쉬어라. 니랑 봐게.
1: 먹어 먹어. 머리 놓아 좀 뒤봐.
0: 네 친구가 잔디님에. 나 저거 야사. 잠 쉬어 저거 섬치.
1: 용아.
0: 호야. 진이도 소식이야.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0: 저거 내가 가르치기 위해 생기면 누구야?
1: 무슨 돈이야 솔직히 내 구이한 차가 여미
0: 让你的 심지상도 합시도 진짜 저거 나 보고 뉴욕이다
1: 미사디 그리스는 바기 부추는 마중디 소소 다 주말이 무슨 아양서 생긴 민도
0: 랑게 로보도 보고 쓰셔야 돼 니니가 랑 아무라게 랑 가봐야 없어 집에
1: 俺村龙不级别，准备啊，再给通姐。你阿妈楼下，阿妹俺应急派老姐，谢谢给我学司机。可是你阿妈，我打算好抢死给，俺可还缺兵士了呢。阿妹点点，不过就过了就的。现在，俺叔叔他姐呢，刚用完三处。
0: 不过听到。 让俺们 两个
1: 这次呢，俺人都好不得。今天，俺们大朋友找我借个油水的。今天钱俺是拿空下，你也不会的给呀，他借你买吧。俺这看多给，不会的，早晚要休息几日就，才能穷不起的。
0: 让个心愿呗，让祖国给不衰吧，来拉不要么的。
1: 我有那次买过些，他就想我听一下。现在嘛些呢，不过办没吧。加上米大当时拉子不着，
0: 让俺们那个同里嘛那么些呢，让祖国给解决些呢，不过什么呢，恰嘛上个所拿出不着。你这些呢，不过啥弄冤情的。你也没事，爹怕姐嘛，我听着这样可以呢。
1: 장게 금치 모두 미스 튼튼디 나로 발체 마구 체기 위협이 심지 디베이징 아래 레왕 손자 나를 죽어게 탁주시기리
0: 나 단도 탑시시 내 튼 상마 탁주 도우지
1: 탑시 가래
0: 나 아니 chance gebe ino bugu ne su takju to ji la jang gam la le bugu di ye ji su xiao ji
1: chen ji yan ran yu gu de ran le ba gyun xiao zha
0: jang ge ngan yu ba xin ji ba
1: ma ri ka ri na ran de su tu be gan la cha cha le zhong zhe to ton to gyu yu za ran ge 창스 개고 인스 카사나 본망부 로아시리 이제 나 담이야 가리나
0: 디치 수그 남부 삼시리 장게 손게 봐세
1: 손에 손게 봐 차샤네 초니가 편수 키사 유베 토네 손경 말베 도스 제나 나나디 키산도 이네 랄 랄 카르토 그래
0: 용아 쟤는 얘 너니르 토베 키벤시오 랄 차스 개베 지러 부디 요제 소토 거리 제마제 嗯嗯，让俺们拉达兵器来最最切土了吧？让个卡斯鬼头个那团队他去土不去？一年外，年纪前呢，俺来农民的兵器来最最切无余。顶着穷逼呢，控制几万年俺甚至起码的，现在落地兵啊，俺来恰恰准备用了。现在，俺你抢死给呢，你偏个巧啊，是的，兄弟。
1: 都是年底。 让谢不能做，工作又被收拾多。
2: 你呢？永远要买的生意，我让你找我手机上买吧，我找不起阿卡里娜，我找不进这些阿卡里娜。
0: 什么事啊？喂，阿妈。叶小晨，我谈的合作率，咱们三零该学的。快去说。
1: 你阿妈，不做猎杀下。
0: 来，我的，他这人情商不阿有，让阿妈老公想的要这。 rāna bū kua dēyō rī. Kēsī ngō nē rāna lāgu jāna kāntē chikā. Tīn chēs chī. Nē lāo lī lā, rāna gāma lā nē nār sū chū.
1: Rāna rō yā kārī nā?
0: Kē rāni tānda chū gō tūndi yāo yō mā rī. Chī mā ngā yu nā, rāna gāma lā gā gōngshī tōs nāng rī.
1: Yī nē nē zū tī zōngam chī mā tō ngā rā sū sū tāk chū chē wā rū bā?
0: Nē tānda rāna chū gō nā gā bō gō sā mā dā ngā yu.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습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펴지 뷰레기 착다 비규탕
3: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2: 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기 파주 휴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기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대 총골 소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 신원 토 칠르드디 여기 파트 니고 치코 당바낭 당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쇼 야힌 코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 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발 요

0: Gikshu nang ki ji dik dik ki kushu ni, ama ta mo la ki chukur koru ge chen sim shi. Mima ta we kushu ta ki, zhe shi kim ta ka che we tu su, kim la deba debu chua shi der tu. Yine kong ki sim nang, kim ki chua shen shi nyong du chi ki yu.
1: Ta sun na li to chi san yi gu nung wa an, de gu di, kang za ki, shi yi ge shu we.
2: De nga simi dan ru sen zha.
1: 스미 심신 손동아 주나 나 낭신 타상 어디 심시 영화다 스미데 손디 라저 장주라디 아 안후 때 자신은 두신 심노 어 안도 신고 출라디세 어 어디 안주주샤구나 시 줄리고 죽나 예예 들로 좀 약기샤나 또 저 역제기라 칼님 줄로 원 예예 스미주 줄라 예예 스미고 때 줄샤구나
2: 어
0: 아마 시기 원에 셰나 초고의 섬순이 콩글에게 구슈라 교류해
1: 스미 먼저 나신 스미디데 조지야다 니마니니 아메 드네 스미다 쯔인구와 스미다 제 아메 드네다 아무로 독출하슬레 아무로 독출하슬레라데 단다다 나야 침치하슬레 나리 아마 베제제데 아마 스미다
0: 낭종키 수르베니 카차부 유바타 초와 하장키 시부휴 수업다 노르키 자주 자우베 수베 마부 미 유바타 소규세 뒤제야 지르단 수베레 토와휴
1: 먼저 낭실라 시미 낙숨 유바 낙숨 제단 나가 디무부디데 샤노냠동올라제 다 마부디들라 마부디데 다 디만두스 다 만두스제 때 바자노 도스냠도 자신노 도스냠도 때 집이 값 식지지노다 스민나쿠디 땅암주 빠염도스로 빠염도 두스 짐부 차지 완전 나린 차지 마지 때 두스 짐부 빠염도스네 카스노 딱다제 심부지노 수르벤 투 사르바타 펴기 김도로
0: 你为马尔摩尼基苏边托度车贴稳当车行员能总图你为车度车位苏边甘斯内三不西行来几期这些定年苏边西擦过昂尼马拉甘斯东西行苏边你刚当起甘不巧的卡擦入七百八岁他都出来呀 약도 조금 예배 제메 레가라 저지 앙사라 토기 시 낭종키 수빈 십시 테라 믹세 시기바니 정유 수빈기 조와 유보만세 메나 신다야 조르다 시기 시 더밀레브 시기라 터지 김키 메나남 배주 당시
1: 내짐지기 때문에 내짐 때문에
0: 연우 장부 농내 샤라 교우베 종콩 체도체 장부 교콩타 세입기 체도체베 투목기 뉴베오 낭종데라 초장용베 남데 캐주시 대유 니웨타 장부 초장 세부 유바마세 체주 비유베 청세 나체자 망부 유바르덴 갱우 표숨 초부기유
1: 나신 달룽이 십십시 와는데 가르탐네기야 제 세카르 탐네기야 타페체시야 시니스라 가르탐네기 텐도보 신돈 잡는데서 쿰바타가 예르마 쿠샤 강사이바
0: ཁྱི ཕྱད མི ཁྱི
1: ᱱᱟᱛᱟᱠᱚᱨᱮ ᱡᱤᱜᱟᱱ ᱠᱚᱜᱟᱱ ᱫᱩᱜᱩᱭ ᱛᱟᱝᱜᱩ ᱫᱤ ᱠᱷᱟᱨᱮ ᱥᱮᱱ ᱫᱤᱡᱮ ᱡᱩᱝᱥᱮ ᱫᱤ ᱫᱤᱡᱮ ᱛᱟᱱ ᱫᱤ ᱚᱫᱤ ᱫᱤ ᱠᱷᱟᱨᱮ ᱭᱮᱥ ᱫᱤᱡᱮ ᱛᱮ ᱠᱷᱟᱨᱮ ᱚ ᱛᱟ ᱛᱚᱜᱩ ᱥᱩᱨᱩ ᱫᱤ ᱥᱟᱭ ᱚᱫᱮ ᱵᱟ ᱛᱮ ᱥᱟᱭ ᱚᱫᱮ ᱪᱩ ᱛᱚᱜᱛᱮ ᱫᱤᱡᱮ ᱛᱮ ᱱᱟᱡ ᱫᱤ ᱢᱚᱭ ᱡᱮ ᱛᱮ ᱫᱤ ᱛᱮ ᱢᱟᱠᱩᱨ ᱛᱮ ᱱᱤ ᱢᱟᱠᱟᱢ ᱛᱮ ᱫᱤ ᱯᱮᱡᱮ ᱠᱮ ᱫᱮ ᱞᱩᱞᱟ ᱛᱮ ᱢᱟᱱᱫᱩ ᱠᱮ ᱫᱮ ᱞᱩᱞᱟ ᱚ ᱫᱤᱡᱮ ᱫᱮᱡᱤ ᱱᱩ ᱫᱮᱞᱟ ᱫᱮᱡᱤ ᱱᱩ ᱫᱮᱡᱤ ᱥᱮ ᱞᱮ ᱱᱤ ᱱᱩ ᱛᱟᱱ ᱫᱤ ᱱᱤ ᱫᱮ
0: ཨོ་དེ་ནི་དེ་ནི་ཤུ་ཅིན་ན་དེ་པར་ཏི་ནོ་ཆ་ཆ་ཅང་བ་དེ་དྲུང་ཅུ་དེ་ཅེ་དྲུང་ཅུ་དེ་དེ་ཅེ་ཁ་རེ་ལོ་མ་དེ་དེ་ཅེ་ཏེ་ཏ་དེ་གོ་ཅི་ད་ལེ་གི་ཅ་བེ་ཛ་བ་ར་ཆ་ཆ་ཆུ་ཅ་མི་ཡོ་བེ་ཆེ་ཏོ་ཉེ་གོ་རི་གི་སན་ནམ་སབ་སབ་སི་སི་གི་གོ་པར་དེན་ཛ་བ་ཆ་ཆ་མུ་ཤི་ཛ་བ་ནེ་དེན་ཏོ་ཆོ་ཁེ་ནེ་ཁ 기 레뷰 남 되었다. 정화 태조 미양와라 낭종기 수변 탄냠도 저다 제디 선예수 믹스도 유비 좋아식 제주시.
1: 심 깜바 들라게 동주디 쪼침시지 땅아르 지비차샤네 심이 깜라게 동주디 쪼침노시 다 지지기다 겨고 싶지 누데야 쪼 유도르디 줄라
0: 니감 땅오베 수르벤 뚱고 낭로네 조급 마르팅팅키 수르벤 제베신 체마 차바타 자와양 대낭로베 수르벤키 카자타 냠제 톱디 낭종라 믹스도 유베 초화식 되기게 뚱고낭 림신 수르벤타 자외 지심 냠도 되었다 터도 서시 체면 능진기 초화 제지식 뚱토기 시 니시에 갈래 개바규 서기기 시내 보저시기 정리라 제베 랭겐 총조티 주신유비시 서기탄 아메 수르벤 똑잠드네 초와데투 균어체외 페유기 초와 대장이비시 저시 내순조바라 타동 니시에 마르팅팅기 수르벤디 아메 참지탄 자와라 코시메라 저시 응구치시유
1: 니마가 엘렌디디 암노 군졸레가 뜻도 스미마도 뜻이지 쉽지 하산 뜻스미마 뜻값이지 말이 지비에데 지비값 쉽지 못하다 지비값 쉽지 차대
0: 수르벤기 가자타 자외 최심 냠도 퇴연비 낭종기 지롱 참아 초와티 토니 뇨토바타 니숨하치 니마타 서시 락니지의 튜모레 총오의 초완디 초구 첸심기지와 권토베마체 미름내미르 파르기 세기초외 첸자라야 듀유시

0: 呀,我就去。呀。先生,狼啊,就對密碼的。快到呀。王天柱,全面交出馬索。是,把我卡提搞成什麼大不濟?爹不說下個用呗。卡傑索,自己這邊。你讓了陳歲來了下個。
1: 야슐로미도 파도나
0: 도르죠 미츠 파자 옐칸과 마치 도시 도야 도드

0: 마고 두고 소담내 지그저 봐.
1: 암라. 미신다라 나 가면매. 나 신성을 못 가면매. 저 신성 피제. 나 매지데 수치가 남아 중매.
0: 신성마도 먹어 있는지. 군이 런샤다 사브다.
1: 간다 아작 치네 추포이. 돈지 야베 쉬고. 저 인생에 말아 나 차스 경마리. 아니 나 그거 여러.
0: 호지 담나 몰로 포세르 티드게 아. 인지 아자다. 허도 겨고야 두게.
1: 암라, 니 아자다 헛도 겹으면다. 아자게 나다 헛도 겹기. 가리이스. 레그 야그다 겨우 야그 창마. 링처원 죽어라 라야 가리이스 오래 암라.
0: 동화, 야면 도스치. 아메 경찰서 지금 레그드 장르 라 투부치오. 용 두게 아.
1: 대하래야 가려래. 레그 팁자딘 대치 매내매. 나 거야디 매치직 디기. 나 저 윤성과유. 암라. 나 차로 난다 용두게 니 쇼팅 좀 암라 나 차로 난다
0: 용구마시 니들 치료 캡이는 니가 저 참을 치그르다
1: 나들 리아 치료미 암라 니 쇼팅 좀 차로 난다 아자게 뜬지 니 앞에 쉬고 저 윤석에 뭐 난 치부사 아니 코라니 장다 링주지 용어 두게 암라 암라 니 쇼팅 좀 나 차로 난다 암라, 기지기랑의 차로만한 나 도가간에 충분인다. 나 기랑의 부충주르다 암라.
2: 墩子, 아차가장 제크유마뉴에다 나캬시 팔레스는 아차가 빈제 대화 장게 망스동제 겨츠는시라

0: 张给新个预备让阿姆拉给阿若不切子啊年铺三地昔年我就脱不起一年谈的特别没把两个地图画这个去吧听着一年开明度邓子他那俗年铺三地然而是大然所用要切的年铺三地让地母汤面安内饺子轮不起去啊用得给
1: 这让你去的你这些不得
0: 董主任他没吃的我让用菜鱼我你接不起给着
1: 来孩子是的真素呢他接不得你也写吧这样有吗
0: 是曾祖年他接不是一年让个些呢偏托是让个若不切切我你接不起给着
1: 来年接不接出去有吗的没事呢讲这事情了解的年这边天气有你不过了不
2: 大嘴嘛钱呢年有没的还红嘛肉不是吧家
0: 唐时大嘴嘛钱还红嘛时年就没大嘴切出去
1: 哦大致意思既然你一直接不接过一次呢你三大学爬起街你连过的用得过
2: 就你能了他见了
1: 就问多少个不过我让阿家了吞大下一句
2: 阿乐
1: 就问让给奶奶的我让这样喊吧
0: 阿达顿子今早的那奶土也切得
1: 让阿妈打中文让我做结结结不结过一次对
0: 阿这结不结的鱼可是对面呢是我做结的年轻人吗是
2: 建医生
3: 对的干不打
2: 建医生
3: 这都点不过你
2: 建医生
3: 小兵让个乐打
1: 要啊
3: 让个这个用吧
2: 我然了当时起还要比我那么想念着不起念一打
3: 何子这边前这些来兄弟的这妈呢阿家的来了差不多
2: 你这妈的阿家念着不起念妈的三个那来个也是
3: 可以呢
2: 念还混不穷别急我们就养我们穷满着呀哎
3: 林秀文林秀文
0: 余生
3: 可这些不得有你可这些不得让来的刘东华这样可以呢
0: 余生俺两龙马西达你也让三下给
3: 我俺龙情况说有你可这些不得
0: 我让了妈这样没日下西马都妈大不敌今早顶的刚见那段民族
3: 不敌切度让念准备去念明白
0: 我们的五度特别下手
3: 啥特别有理特别有学的老三不给你比喻的我是有生格罗三个男人哪有钱的人恐怕用过来你这些人俺我生买的你要多少用你呗林秋文让老三姓姐连带接不到大楼去有事给我
0: 余生让龙奶奶偏头马鸡我三个人脚都过差他接不到头也有马鸡
3: 可以让脚都过差勇啊两个姿势也可以连着一年不的顿子让个蓝色给他装鱼谢马多那你总结行吗
1: 咱们看不上第一天是第一天大姐腿大下雨罗头林秋文今晚呢天上就来热热咱们也老不忙死啊哦可是虚的哦对的王海翠
0: 老
1: 让三行给雷明不止两个云雨长今晚呢让给林秋文了忙死了吧
0: Les.
1: 와야. 다긴 즈드즈 초라던 거메. 레아차 신지 봐. 지지 봐.
0: 아, 짱.
1: 좋아. 들어오시죠.
0: 영아.
1: 와야.
2: 주지 동라. 헤헤. 어디 갔어? 티샤. 안자 사가님이나 셀라쇼가 킨피미 누가?
1: 아, 이제 망치에 상 타고 나 주유.
2: 상 타고 나라.
1: 어.
2: 피기 칼라 시부코를 요 말이. 시역스 매매 간디. 장모 코를 요 맞다.
1: 집에.
2: 아지 사니 바 수피다. 녜 칼라 루로시오. 어, 녜 샤 망치 루치. 미마 통배시고 빠세 레미요. 걸.
1: 루디 왕카스웨. 라가 심상 쳔보다 야죠. 이네 마미 집어 믹스 쳔 가봐 요구레. 디 예컬 경화단 부르바.
2: 아, 영아 영아. 녜 믹스 디데 큰 재미요. 간다 주리 둥라. 투피샤. 와.
1: 영아 영아. 쳔지 마 요구.
2: 주리 둥라. 에, 나이키란 제보다가 심 갑시시드.
1: 알레. 나이 잔토나 갑시다도.
2: 원해라.
1: 어. 이초에.
0: 영희.
1: 어, 초에. 됐어. 장게 왕해醉了. 기스티야 유스도고. 다 기스티.
0: 알레. 아, 제제. 루디 왕해醉. 장경아 찬생기 내게 과수 못 주시다. 루디 왕해醉. 喂. 루디 왕해醉. 장경아 내게 과수 못 주시다. 제.
2: 아, 영아 영아 쉬어 야, 저.
0: 아, 예.
2: 쉬어.
0: 야, 나 고추.
2: 고추라.
0: 응응.
2: 这位先吧，
0: 阿列古达，这汤锅内腾个腾起，杨家人哒，吃这起，锅煮，
2: 这位先吧，不冷个，哎，我讲啥？我哦，
0: 阿列古达。

0: 둥둥이 떠오르다 둥규치
1: 둥규치
0: 둥규치 둥규치 둥규치 나주냠도 다다다 야제디르베 제야요마스베야 눈다치자 나남티 가와이 디캬미도와
2: 떨어뜨려 실수 없는 듯해
0: 아자 아자란데 하지
2: 마저 전국에 대응 뭐 있을 러비 카라 렌사 선교스교 직쇼

나라니 직배시고 네 유자랑 칼니베마제 창무랑 뛴쇼 야 아챨 직되다 시그 녀부지어리 밀르 생본의 지식 말이 타다야 치루스 루요제 뭐랑 갈래 야 카르도 아

0: 레라차 루딘차 테링아 켄저 테다지 캬자지야 유 니에 아자 링초원다 루튼 시인 생코니 티리네소 가로아그 저와 제베 마체 로자지미다브다 니에데 켄저 고아나스 르빈이
1: 他的露天使云生，我打卡罗吉给要的，我刘东花卡罗的。刘东花，让牛都给，卡谢玉。嗯，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0: 鸡。看来谁擦死我，我跟他们男女乐吃。走，快走。走吧，走。
2: 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你要在火锅上去，
0: 阿姐，阿姐的。杨英，这钱有没？我还嫌得多。阿姐，俺乐的。刘东华，让俺去我上不多。叫医生，阿姐给俺莫话事没得个，俺娘把那让搞不赢，俺让你搞到这边去过，娘让姚姐妹妈在仓库上看了年轻，
2: 让姚姐女，咱们别把他给你。刘东华。 让给俺女婿来接送啊！
0: 你让那干死一边，你让人饶不起伊。叫医生，让给俺哥哥盯着姐姐嘛，这边啊。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vang, Bagbu Zangsi Khang La Pheb Tang, Ngay Tsongka La Pheb Zi, Ribu Meba Tsuita Tang Pechu Nang Cho. Bag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gbu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vang, Bagbu Zangsi Khang Ne, Ribu Meba Tsuita Tang Pechu Nang Cho. Yuv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 Tu Ki Jikje Tang, Chile Minne, Bag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vang, Bagbu Zangsi Khang Ni, Geyo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송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리 미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o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ti dungbe che dung nying sabye ngang begyu yin la. Zegu rin chonggang to pepzi byule gi chakda begyu tang. Ch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 ts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dru lham tang tai di xiong qibye lham la rinkong ma x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zhe migu. Tadung gyachi zegu ba nam la Tukchi Limpiu Shuchi, Ngu Changgor Nige Gubchu Gorku Yengi Jiangwe Nyutrum Nangzi, Logi Padru Buile Ki Dobe Ji Buigyu Yin. Chegui Tuzu, Jinta Dunbe Che Dun Yin Ne, Jinta Dunbe Ch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gyeb Lugangki Nubgui Kapch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h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 Chonggang Dupibar, Gersu Shu.
3: 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 Dangwe, Chang Shu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 Yang, Chimpudin Yubi,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i, Wento Bemati, Wodong Yang Garbusi, Wento. 七路主队我给爬出你过七块当不能疼空气恐怖清除天里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恐怖糖不提下主恐得不来浪车文当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不尼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杯七不银别七别更是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杨行西沃汤他们天顶秀七位恐怖给对地形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汤从亚给位个刚把车用意得叫起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给几百三千米泰迪兄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我汤得他昂擦弄用位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国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我给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点国土了百姓点西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住堂天堆国土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
3: 听人人讲呢，恰尼拉国家级国家管理嘛，他的恰尼拉国家级国家管理最敏感。群众罗杰帕主，也推荐你们参加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杰帕主，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写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他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趟龙过。
4: 철초양고토블라
5: 수술자의
4: 都谢出苦下了，你让了排去当亚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去了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军队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
5: 韩立芳从康，公司旁冷肃，民主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小兰去，杰克布洛特卡追韩立芳从康。

0: 계시 세업 치기. 키라니 영이 커도 내 지구에서 치기.
1: 띵가 니 기다리. 나서다 치와야 여마린 거. 아니 청원 꼭 감사. 아니 동화 꼭 감사. 말아 꼭 감사.
2: 알라. 청원 동화. 말로 요. 맞죠. 니 디디 들려.

0: 아무라 찌레 매봐 가서 있는 유지 아무라 예 다수 씨 씨야 들린다 다지
1: 아 뒤게 쳤다야 여드베
0: 여드 뒤뒤
1: 예 하고 이 랑게가 아부 중도 제는 쌈부셔봐 예 랑시오 랑게 가로스체 찬스교 나 타우 잡고스키나 나 티웨 가용아
0: 아마 이 랑시오 나무 유구리라 차와의 유구리 창모 유구르다네
1: 나래 구대죠 구대이다
0: 아마 나 저어도지
1: 클라스 와 친구 어 깨치슈대 동아 车是你给你给卡拉苏你
0: 用啊，电视剧的下酒。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 부지 여리
1: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 나로나
5: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팡 총캉 쿰시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팡 총캉
6: 야미 김비 너쿵티부 미바타 너쿵 카바 너치 약스데 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스틱틴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5: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7: 허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을 도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소프트대 직신다.
8: 그때 난 좋아해 한국디. 진짜.
9: 링고 딱지에게 한국디 권제 칠을 침부인은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는 예 링고 딱지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보고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1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강부 속이 너 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투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순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낭지 고르구단 고스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0: 아주 아자 아자
1: 장아 장아 연봐 아지
0: 내가
1: 연
0: 맛있다
1: 추상시에
0: 아자
1: 저거 장아 내가 친구
0: 내가 신경 쓰여 통화 돈을 마 되게 쓰여 돈 돈 비에 들여 하자
1: 돈 돈을 마 쓰여 하자
0: 어 등을 대여 사업 같이 유 다들 잡혀서 하자 돈
1: 아래 네 하고서
0: 아자 아자랑 통도 미리 제여 마시비야
1: 장장마 저거 시에 유 미드 연중 외산들이 내저와 치그르비야. 나랑 삼로 가르 덩그유. 나지스 저스 레샤유. 교스교 대승 먹여다. 교체.
0: 아자라 니스게다. 내로 오셔.
1: 아지. 나랑 이노. 뜨다다. 미게 미베 코지. 차가차가 차라. 다 가져와. 야, 교스 마비다. 니 감로 쳐.
0: 고마. 고마. 아지
1: 마비다. 니 감보 쳐.
0: 지고 쳐.
1: 마시 공부셔 유리데. 넘듀 데 섭섭마 쳐 너그다. 야. 교스마비다 디치치
0: 디디고마시 디 돈치야 마시비야
1: 아즈선이 돈치야 진
0: 하로제 구도사 신주고시 고민도
1: 야다 디치다 치 치다 카르뉴시야 교치다 야치 가지가 가지소
0: 아자 정우시에나 나 삼바
1: 장삼아 가지 쉬다 지겨 쉬다 치
0: 삼바
1: 장대미 누게 된다 예미 시대요
0: 아지 마대비 예미도
1: 마대 매는 영이 같이 해서 쉬다 치
0: 기재면서
1: 기재면 더비야 교수파 로제 한국다 어서 제가 교 거중에 캔 능시 뭐 교수 교 교수 교체
0: 쟤는 나 죽인다
1: 교수 교, 나 지수 교다 캬유 교수 교체, 가르뉴시 보디이너

0: Allez, Gouda, allez, Gouda. Tadi kiranzu dodu, gyadang dagda demusu. Dosri, dun togyu sremado. Kiranzu dagda nungsi, dun togyu smari. Hawa sungwe.
1: 정희성, 저 라마지디.
0: 대카로래. 마도 수입으로, 균격 말이. 막세 토로, 매균도 포리. 또다, 나야 사실 내가 나 숨도 해. 장小兵, 工作 야구실러봐. 가재소, 예시에 고문도 해.
1: 유성, 구직에 구직했어. 지라루가, 나 하긴 있겠어.
0: 가리배 그래. 수구지 제배. 조제 동라.
2: 어제 유서 야수다.
0: 조제 동라. 안 지난 된다 수야유.
1: 마 대제 수라.
0: 매 대매. 당도 지다로 와. 장小兵이 괜찮아 가리나.
2: 유저, 티지스리. 디 소재 우지게 타지에스. 샤러, 메규포. 지자루가 렉치모 도자. 니그 장小兵의 연기 주지.
0: 중동라, 시다. 나, 마추지 수업이. 걔는 말이, 내가 돌 경기의 말이.
2: 아, 지지지. 유저, 장애 신세지. 지자루가 그 참여시야디. 망조기 300배인 교수소 단야지라 근데 니랭기 내가 채워주고 남배토리 자기니 진시 꼬지 아
0: 캐란 갈수구이 캐란게 쏘나 니에 돈마 쏘자 마 치다루가 내가 시야요 말수구이
2: 마지 이셔 랑 쌍롱마 돈다 니에 쓰나 랑 치다루가 댐지지 차비 채무시 돈은 채무지지
0: 캐나 가면 갈 수 거래. 마시 유성 지자루가 레데 레브네 소. 베트 수첩 제 대비.
2: 유저. 라게 삼시치다. 라타데 네즈디. 수첩 지나 차부 여마시.
0: 초튜 삼클리 쇼사 동네 샤. 이내가 단타 지자루가 나 대유. 도스빈야유
2: 유저, 라상트 제마동다
0: 시다, 조린동라 용아, 니 삼시 토바 딘체 이너,

0: 야, 신유서. 그래도 걸어가나래요, 공부도 왜. 계속 말해, 걸리지 않죠, 우리. 또다, 대모이랑 지자로가 내가 지도 걸어가나 시간만 행사 쉽지. 공부 중에 갈래도 없어요, 우리. 이는 아랑 이지유, 요거 공부지. 얘랑 쉬어. 퇴기 시스네, 밀어 종다제 둘이라. 레네데 개침부지 라나오 모츠메 소제 우지 상모 코르카네 용교시다시
1: 네 다체나 조르니 돌아가 네바나 바 토체나 쇼이 토치
2: 동주른 동주른 동주른
0: 어 저외
2: 츠마스 아 야슈고 레샤 던츠 초고 더자 우지 빈제 디기 데비
0: 계지마지
2: 츠마스 아 시윤성 잘 볼게요, 용대.
3: 나 코르카나 숙례 신여지. 볼게제 대롱 코바 요래. 우티 능신 볼게 기부셰 대롱이도. 그러니 설례제 깨시. 인지 나와 기부제 되라.
0: 그리 공부래. 남자 맞지? 저거 많이 모르게 왜?
2: 개도 개보 쳐. 자.
0: 어, 좋아.

0: 一仔，压住啊！
1: 아지 심지어 티브라닝 침든 채도 도스터디 가서 꺼내 코가 갈래자.
0: 꾸니 댄댄 메리다 조심히. 이자가 댄가 조수수 뉴유다.

0: tang
1: Gangbe
2: 디가르니 툰지타 别介给屯上沙巴拉西苏联秋游年别介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
3: 金刚协约托卡四中切据了匈奴监狱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메도 후다 제규이

0: 我牛了，就飞下掉的，还是走的哎，密码我听着的。他家这个密码，我年纪记得点不起来。人家小学生我心不死就，等到初二新毕业，才什么痛呀呀的。
1: 이 미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퇴기다 이르경 샥투소기 진유직도 되비에 숨직도 되비에 내유식인비에 매균퇴라부유
0: 아! 대자금금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당 통순이버라 최세기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기지각도 로규규람 기르기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마부유마세 자자기 내주퇴인시 중재 승유래 대바퇴인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1: 매균총티 대수대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총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르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俺这批在啥看呢？人家天天吃我了，俺男生就这吃过不了，至少看这都点了就没肉。每天光顺吃罢了，至少用两多兄弟，每顺叠加起都是十不动。女生温锅汤穷都动胃，子女空都吃不起些，现在慢慢话女生没办法吃土。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准备不退年天车主车主他内心年去去过吧人看车端来给蓝水老大年不前年别催年天是不是得去当地居住来天卡也不准备了规定东国别内苏南有不是接着说习近平给各国协进堂三轮里将给蓝水协送中国中央七岁给委员给习近平给三轮选拔张国清给党中央堂给习近平给七岁呢 这一层别经过路段给内地的广西贵港重给的堂南宁重给的片面内子破归盲作给错给林堂内子破及给拆掉拉索来团体组织脑子宽给接着说习近平给内子破被盲作错了透过的前不能给预备堂年岁肉脚堂内子破被盲作给错给送内子破及给拆掉拉索来团也不住局过了刚刚样样能预备 广西堂这一处可以接着说习近平给各位堂赶紧开进给广东处用的拉达的几个堂三轮里墙给浪子团结起的内子破归盲错归着也不堂盲错给西泽错给您切脱内子破归给拆掉拉索起脚了也不就是活大切的内子破归给军电团结堂错俄军心要切过的内送东西张国清内子破归盲错给归着自己堂中美对归三郎你张给创港
1: 浏览重组多田重组结束片面接着说习近平给内子破归给亚杰来接忙做所的图库堂参政能路继续那瓦堂接对规制忙做给作为内催帖德西那瓦马赛熊龙张三堂库里有图赛出堂落虽然扩顿内子破归忙做给作为金松所扛着钱一面看到那瓦谁狂起内子破归忙做给作为给林堂拆掉拉索所来顿也不住久了腾金切个为内送那瓦谁
0: 黄旗三家堂免在七八国国所给我所东主港教前的内子破局给错一天刚刚拆被盲错了土库堂扰人前的内子破为经给为了米的不切过的堂陆树堂郑州镇东所蒙西直接给您切的创给堂创西给徐北堂库里有土西确定经过列顿也不住吧去努别看不错用的那些堂拆土人家是我借钱的
1: 内子破被盲错我怎么点价点别轻度落度不切过吧内子内子得些不谈接驳定是不切不谈催些不透白内顿了命令继续关注切吧热学出了谈人你我说小顿内子没顿不切过听够选过推步我的心咋咋了牛津前不预备他在真心我认为查度当年民办盲错给厕所谈就拿了点价接着电力用够了超用的跟送切过些送不是
2: 杰克董子秋叶，几岁就人用这切别城市来问吧？儿，俺同革命女士出了，让杰给业主填补节目通知，松动来给呢。老师被助理给梦溪店铺订阅不？业主填片早晚吃呢，店铺重新。社会人呢点呢？业主填片心情他让叫叫，创给钱，你是怎样一出给？就过夜填片忙头签约不？
3: 七岁九年，刚过九不当前，跟着米秀婆的卡巴，海南从来开过偏东饶呢，偏东前的，我把前边九个跨栏头给呢，跨了用给，偷偷查完麻辣都给用不着，查完麻辣都给天呢，都领出一，一宿单米秀婆的我也是干呢，都领请用不着，拉在天嘞，米秀婆的羊都找我谈，都得了去呢，乱给巧不用过用不着。
2: 明个盘，让给你拉载提拉连外套团结图片给客户几部体验不着？他定给两个留住群我嘞，擦着气味，可有谈参不谈？那了配备，确定存在，搓到来的查完麻辣一送送，刚才定位拉载搞着群呢，来请米秀婆的家具铺具拆掉了，门市店铺新订阅不着？ 依然年轻且才过年，那就表示呢，依然去不是年纪老干起，年长亏空少少，天天二里买个结果跑一不着，阿不是出个出去亏空他，出去创业着，看到来了，天天光芒把个给炸差一不着，而且这月年岁了，的确地名给连康阳给买不着，那就表示呢。
4: 帕克斯侦探卡塔克乔尼贝拉里亚传媒车友规定扩大东西约不着，铁蛋切不进，俄罗斯干错了规定切别，而且亚伯拉罕林肯当前给南塘出境给结果切西边，彻底切行约不着。天哥，三公节用。
5: 哎呀，这阿基啥？这得来多少多少个？
6: 这个第四次给我开药买的，让不我老亲戚的买的，
5: 还你放的牌子是单吧？电脑给就是装的。
0: 仍旧没面子的且咱炸点卷起面都啦
3: 炸哪股也不去吃鱼
6: 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里人子去瀑布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
5: 这样我是想想东西也做扣下了
6: 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杀不的人的去落了呀你没我了呀慢慢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5: 韩立方的我那也要多
6: 韩立方更重点给阿们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
7: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
8: 公司康冷素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
9: 林国下蓝皮给科普洛车开出韩立方从康
10: 要退给一样你没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修修罗一派出你过去过的司徒司徒那么细给开出了命令所有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七十养国土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土七十主队罗一派出你过去过当不当堂
11: 观众罗一派出从大罗顶阔的顶着堂罗一派出拉斯龙镇长的从刚人把国一切别结果今天准备切顿人十一人别就赢了这个人从刚都撇子不利于强大比较他切顿人的这个头罗一派出政策吧查经写把挪不松住了从刚都撇内结果就就赢罗一派出得罪他们堂太弟兄欺骗他们了人工马血管压弹过去过过来这么个他同家姐解决把他们了突击连兵受气牛战国你给过去过过瘾的将我牛住难气罗一派出不利于多别级比较赢切过退罪今天准备切顿人呢今天准备切缩计拍的人三呢他是创业领过的农民总业路康给农国卡住他是龙镇长的罗一派出从康制度卡巴两国的国际处处记处处处记相比这年安大些呢罗一派出邱英从康都配巴了各速修
10: 要退给一样你没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修修罗一派出你过去过的司徒司徒那么细给开出了命令所有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七十养国土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土七十主队罗一派出你过去过当不当堂
11: 罗一派出日国他们日国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这个给你不点预备三月颠簸的境内这大的国土了百姓顶细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名体外他们为了切入堂铁堆国土的你不点预备大街切的听爱人国人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堂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来这么一个群众罗一派出
12: 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及女兵上阵，国的同志们也懂得点。平均的年度边界突围，边界就不均。中国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
13: 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北京北明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人民在新旧康堂，银通参在年节去，明了节节级别，节性切过比喻人，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端午年先突了。肯穷给我们找你事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议按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精铁链帮天捐了堂迷途藏事目标则鱼普尼动物王子娘子借鱼铁西铁让迷日子起不堂迷三不迷通物迷就全部迷干不说给两天鱼子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刚能力片给观众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批把的歌手秀三年他是创给邻国的下人华国从中给您长陆地卡巴烈火给呼吸出气暗暗暗逆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逆处
14: 何不给我堂那就顿吧那干部所给那空得不免济预防那当那位苏州康了批答我愿对给这个节里人民喜节的娘们能做了过年了我几目的了年在给孙娜来追问李唐喜庆年那我能说懂我当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得不免罪那他那位说去看了片段我愿就给这个当起来给老子同年人民喜帖的娘们能做了预防那他那位说去看给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화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가봐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개개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15: 유화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호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호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6: 리그당 말고 이단기 리그당 다리 주지 좋은 시지 나가 송아 롱둥기 기초 산명장파 시지명장 마지명장 나고 주리당 쇼고시 농창 모세당 신도 망성 출구 下堂 차샤 봉아 야시소 원상 출구 오모탕 세미지 슈지신도소 님나추 추망상지 동진나오탕 창당민상추
17: 로트윈키 사자쥬니 대단히 초와 열불
14: 박바 스주랑바탕 세크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낭초 박제 륜중당 렁수툰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바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꾸 장식하네 지금 매발 최저당 배준하죠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배 계란라 바베리기 내들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최저다 냠리양 낭초 칠레기 라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5: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지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굴
1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8: 아카존 가시가 종세
19: 송다 비우니 다 뜬바다
20: 이진이 마세샤
21: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22: 기랑 쯩이 들이신 냥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찌찌찌
13: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모연에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린 방딘 쥐영아탕 미토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23: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사버도 와대 예 티레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4: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5: 야 미긴 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취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산예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3: 흥고 쩌다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27: 상부 때부유바
0: 딸래 막아봐. 우리나 마셔봐.

0: 진저씨, 만주니엘라 상매삼자 두릅치 딱다 마대비딘조 강교 주도제니 소주개구리 만주등미소자 전제대조 허르구르체님 말다
1: 전제인고충 서신사다 만주신배 수학자시 진주담내수 서신슝러타부시 是吧 럭리소충다 냠래카 미마공시주제 창문님도 레어치고시 이내 다리정말다 서신미기를 개차지고시 비야 남슬라워크균도시다
0: 제마교도 딜레망 주구리. 용화, 라나 섬도 가리유.
2: 허, 네 가시 지유. 당부디.
0: 경수대다. 모임 친구 유입사도 자슴도와. 당부니 무슨 소리 하시야.
2: 당부디, 아구, 당부디. 퇴임소수의 예준의 휴식제 괜찮아야 무자 땡기 시구리. 니부디, 퇴임소수의 뒷수샤 냠유식제 금시다 출신 고시제구리. 손부디, KCCB의 주된출구 배수단위이나 종수련러 리시오리
1: 야수수치아, 용, 종, 리시아, 만샹 주인다
3: 응응
1: 주인다 만샹
3: 용, 요아
1: 용
3: 클리큐라
1: 용
3: 만샹
1: 응
3: 만샹,
1: 너희가 출구 견자리야 된다디 낭다 주문송아
3: 다랑이, 윤콘 시에피
1: 장차가리지게
3: 도추, 아래 저신 견장지에 추구의 견장지에 쓰기
1: 前几만에 추대디 바스녀지 놈진다 소스다다치야 턴도레미라지 바스문의 당구지 지분매바 추대에 여마지
3: 당시 등원이는 누슈시지에 톱지지 종수내가 함께 워시 탄도 서신 민상수소구의자 까매김의 여마시
1: 야구슘지 출대녀망은 은인의 윤보의 멍거지
3: 삼리김마도 추송수지라 장부기획허구시 공심도 쓰제워치그시브
1: 제바드 혐의도 참부시 존재하지
3: 나라니 르메시도 용두에
1: 마요마 가져오지 상계마도 초당신마베
3: 아니야 니들 시기 뭐지마
1: 왜 더프게 서신견장제는 년낭 신내 치러 채웠어도와 랑낭 신내 치러 치그리 성장만 치아 더프 리오도 쇼그리 년한 시리
3: 왜 더프 기니 땜지시야 땡키스네
1: 롱디스다게 사치
3: 뭐니
1: 왜 피아나게 유고두게
3: 빨구샤
1: 어찌 쟤는 아 교수미딘다
3: 지 나는 샤유 키용제 갈쇼시
1: 윤화승에 대해 미시딘구지 나모로 스스로 이야기 교금 매일 성부유자 타와랑 다같이 롱을 심해줘
3: 미주튼다르 주도청마시
1: 미주튼다에 너희다 좋아요는 주도치기기 헉 윤화승에 대해 롱을 심해줘 타와랑 승에 대해 여교하도 랑은 수지지의 민도 누가 내 빠기상도 하시리 토하다가 죽었어요 아지 죽었나?
0: 오야 상파가 돼
1: 야 파큐
0: 정수가 죽인다 정수당 제목 우주오 나도 정수 오연량 가게 주시지는 심주체비 당시 당마 협자 죽인다 당내에서 정수 서신 유세 캠프 메롱으로 고시해 버리 워디 던지기엔 살림루사 서신 중구리에디 배주시와디 게르요르다
4: 뭐니 야구지
0: 서신 양일대지 워시 돈여부게 비오리 야가디도 융즈구 셈바디도 망즈구 심지어 워시 근데스 게임에 비게 자요리 손도 조여서나 따스치
5: 我是哪里的？你也去有干了吧？到时候你打个招啊。前那几天看到农家干的是哪里？
0: 创作就说的，新的主机，很多农家干的，土大干，创作机构都当起来。天水天不说说，我会有呢。创作我有两个呢，托给，他们必须先有熟人。压力差不起来有人。
6: 我最最了解了。
0: 你这屋内有我的。天明，虽然大地里，天主所说鸟阿前面呢，都得不要买的了。
7: 유대리给你土马的，现在土大地，俺就去土切皮，
0: 创作无人给，只够年纪，听说干们拍出去的，什么时候要要买的？
8: 现在主播跟这几年嘞，
0: 主播买上的，最后的给他这一，起码土地的我得了几步的，八十年后大，听说什么马消息，打了马步的，他们要土大，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里地，好几 kenzo khursimla guilu chiayi yene sem sala kenzo gili chiha chida ora ne di kira zurda hojuge
5: he he
0: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he
6: 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5: 같이
6: 들어가.
1: 그 바람이 이게.

0: 用啊，你快，啥用吧？广州路三六零幺幺三，小打小要比。
1: 阿雷，克拉塞贝，
0: 塞梅，速度慢的是个。用啊，前头是过，你广播区。用啊。准备，就这样子给小二给，听小二说别去说你别，他们在听台来，小二去广播台了，还有那米连香。
2: 用啊，举到老师。
0: Les。
1: 坐，小二这里要嘛的，不要听的。用啊，你去，你去，弄那么多。
2: Hola, ¿y ahora cómo te has ido?
3: Hola, hola. ¿Ya te has ido? ¿Qué son?
2: ¿Qué son?
3: ¿Qué son?
2: Chicho, chile y ve a cambiar aquí está.
4: Yo.
3: ¿Di?
2: ¿Ni a mí la que? ¿Qué son su queja de ayo? ¿Mudé dos de mí, no? ¿Ayo con la chela su gui?
3: ¿Di?
2: ¿Qué linda? ¿Qué linda?
3: ¿Di? ¿Di? ¿Di? ¿Di?
4: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2: ¿Di? ¿Di? ¿Di? ¿Di? ¿Di? ¿Di? ¿Di?
4: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2: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5: 你给总听用的是那些生命，去哪你给用款差点大姐八十九十连了不得？你生气吧，怎么是吧？真嘛是，真嘛是。舅舅，到时那若不是啊，看不得多少交易，定个年年这行生意的。欧啦，徒弟们呐，多少交易啥生意老注意，你得彻底没有，怕亲戚用款连可无疑，用款老来说呢，你这八十连接，你这些说呢，俺看看谁也没。
4: 其实蛮脸皮呢，你今次拿了人是给鬼的，你钱女吧？爸啦，爸啦，爸啦，他跟这小子，你俺们这些都，俺们这嘛去了，你少都别来个的。
3: 有学有学，谁拿鬼我是？
4: 爸啦，没让给我那钱的，跟这是要把重孙米三百通要是，其实用过给看脸的嘛零钱呢，啊你。
2: 俺做云山想着别的学的，
3: 大哥哥对的，云花来送些消息。
4: 爸啦，汽车买了呗。云花买了以后呢，我拿给你这些，可是你们今……哈哈哈哈哈哈！
2: 欧拉汽车，看到你的鞋多少度？你真是不咋么意？
3: 啊，这安啦，得团结的，咱们得是你要的呗。
2: 云花主队，我你早上得给三十钱币，做罗连是呢，我你牛到八十来个，只给钱币的。我呢？他个眼光小，羡慕得你给总可以用是呗？
6: 现在都不要，都不要。
7: 现在俺们这个啥都是要注意的。罗连是呢，很少个生意。舅舅，俺做不起的。啊，舅。小大姐。啊，用啊。爷爷，可怜死他，可怜死他。哎。老三，我去过来。老三，老三，老三，把这盖好一边的啊。
6: 哦，走干了，走干了，走干了。
7: 走干的盖呀。
6: 不好意思，不好意思，走干了。放手，
7: 小心，我的盖上干呀嘛。
6: 小心，小心，好快。
7: 放手点。
6: 啊啊，没问题。
7: 广东东西，看啥吃的？吃不当就叫，吃就吃的。日西，
6: 说的。告诉你。云花，
7: 啊，
6: 麻烦那吃点料理，阿拉东吃嘛的，也没日西。切，阿拉吃不切多。日西，两个吃多，你阿拉东。
7: 云花，别拉东给。
6: 高一。
7: 继续嘛。
2: Hello。
7: 阿拉搞不起的，
2: 来。
7: 天来，亚秋，这里头看上去是啥多？场面古典好些。这样继续一下，重组人呢，许多细节嘞。
6: 阿来，我请个周末组长，他领俺打去。先查去。
7: 查去。
6: 专业查去，注意你啥？先查清楚。
7: 查啥东西？
6: 专业。
7: 哦，
6: 我不认真。我是查去。没看到我呢，你那头做起没些东西，广州所在处那里去我哩，我给查我些去。
7: 我哩。
6: 俺最终对三星检测这样，老大些差不多呗。
7: 老大些啥呗？俺这里电源线今年最流行，明年线下公司大小用的。广州的线下听说比赛要有啥？其他的呢也会有事的。
6: 嗯，是。广东了，就几个月，你也吃啥？第一名点做，上路进主题，明天人不去，老大也会有事的。忙起来忙不起来，永不忙不穷有啥？
7: 他的，
6: 俺来上头认真一位。
7: 好，你的大些，统计些做三秋。
6: 你的，你的，东西嘛就大，克拉说，
7: 用啊，宝莉，
6: 俺来给你，枪是给不差远的，
7: 我拿我先摸的。
2: 지주 경수대다 이때까지 내두게
4: 대샤
2: 대박실래 민두게
4: 가도 대샤
2: 랑원의 쪼쪼부시도 오라 부르 세가 피다
4: 빨라
2: 강부디냐 두서 어스게비 용화로레스다 냐르 추제 냐가나 냐로슬러 바슬랭가 주디 냐르 센티바
3: 알라 돈다디
2: 도스텐 키프지 키라 고션 타다
3: 땡 키브리세
2: 땡 키브지 가 주인다 가 주인다
3: 유저
4: 라
3: 땡 키브리베 아 알라게 셰베 기자 그 문에다 그 주민이 내 문에 고쳐 먹어
4: 봐라 나에 다 승비
3: 다 욕쇼 융화래서 셰조시
4: 봐라 융화 겨베기 말아 봐
3: 내 주 뒤에 자산 매봐 겨베기 내 저가 로시
0: 니네 다 로인 세 다 로 탁주이 가리노 태라 다 마시다
4: 융화 얘 중에 하체소 장가 셉슈다
0: 대장가 주머리
4: 대머지 피게머지 갈라 그래
0: 태라이 말하니 중주 내님도 살롱 주사 조블루두리 좋아 계시까지 나 그래도 시행이다 니 시다 노비이너 라이게 마사마
4: 바슈다
0: 나도 마이샬 커피 원한다 카체 토야메
4: 가시해봐
0: 대라이 어머나 류도시드민두
4: 잠깐만 랑가마샤 가르스음쇼 랑가마샤 유지 알란다 롱차당승어 드레싱에 여리베 니싱그유 랑게 마샤체 야마체자 니자 유지 마샤다 드구이 스고어바 드레니아 세프셰쇼 용마리
0: 텐라이 랑유다 랑가신 세리 나다 마이샤 거부지 로마 호시부지 모란다 카체 토야메 우네이 카체 토야메 딩원이 말하러 라마 탑시에와 라케 신세지 태우상 빠라게 타가리가 다지 말리 탑시민도 말해 눈주쇼하지 모란 포도답 니하고 후유 텐라 나다도 교육이기 눈주쇼업 텐수 그섭제 와삼쇼 조보 나 고급 텐지레는 용도에
4: 용환 나다 마이샤 롱자담 라케 신세지 전도 계시 되시지. 포조가에서 시도해. 라뉴 씨, 네 마이샹 장크스도 라래라고 유. 네 류동 최승희 말이. 장크라 소시 진 얘기고.
0: 대라이.
4: 용화. 팔로지 수수 토하여 제규. 뭐라 숨마 숨 그그리. 심마도. 네 레타보 시미.
2: 我想你住给你的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빨라. 알아게 세베 키스티게 문에 아이.
1: 아. 윤광가 된대게 내요 마시.
0: 왜 다승비.
1: 강바도 속에 담대다. 뭐라고 넘줄직 되다. 계속 윤광이 개만이비나. 네 주신 몰라지. 윤상가 잠지 배도 쉬봐.
0: 제자.
1: 다인의 배도 생기셔.
0: 빨라. 쟤는 기랑 섬주 가리유.
1: 나 섬주 가리유 봐. 내 주인 대체 잡지 봐. 더시 가르단 거 주네. 인지 인지 제도 없이 교시.
0: 아, 오늘 괜찮지. 알아 야후지도 윤광에 더 맞아 가리네.
2: 요.
3: 서서시 아.
2: 응.
3: 뭐야? 서서시라.
0: 주인다.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 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1: 또대 간소의 한국디 진짜
2: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切在, 明年一年团委员, 现托不了坑穷给我们找你死,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按这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金, 铁连邦电卷个塔,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세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 메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女兵上阵国统就是捏动的地方盆中的娘都不见透明偏见也不见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给别人弄空地不灭不烫弄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不烫
4: 青皮糖给吞噬青皮路泥结合皮青蛙拉基鱼别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列主别面出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年面出那空给沙瓦给特不拉面出给巨人狼卭给阿米过的汤那空拉普通米别汤的小云扛阿米巴也没上头云通也没捏热汤铁外人心给也没捏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鱼别小学鱼切了给连鱼卡巴昂扎来我给古迹出松姑姑
5: 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去年队部三百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子路木菜地块卡住青笔汤那年面菜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菜从康哎呀张阿吉莎这里来多少多住个这还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不老亲戚的嘛嘞喊你放的牌子是当的爹拿个橘子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前面都拉。
5: 站哪不？也不去吃鱼。宿舍这门牛的店家韩立芳排队单的这个人，都是刚不就站起，婆婆单。宿舍这门个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吃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下了。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单。吃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
7: 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坑冷叔，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光下蓝皮给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7: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手机，八百几个内存预算，预防八卦张西康了片段。俺从高了片子，日本灭霸吹得当，别去能错。 박제륜중당랑수튼바박보세계개발소기박베리기내둘라유방박보장시칸니
9: 预防八股张西卡给这单即兴结果被拒引八股也给内丢卡了从卡图片内实践两名男子玩股档国书国内玫瑰哈塞三年哈斯中级尽管去酿真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案积极给哈塞三年哈斯中级尽管去酿真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案积极给

0: 알아. 야. 샹아, 또 중에 가라 기유다. 그치? 아랑게 니에고 중에 아지 포무디인 밤에 베트질랑단지 장시 차부시도 육쇼 뭐 야채용 마시 육쇼
1: 야 진진다 어지 알아도 제대로 와 아 알았어도 와
2: 민마지 이게 알아지 이도 오늘이 깊샹도 와
1: 고르고 마시 계속 가르유네 거두 쉬어다 더 나가르유
2: 로이야 다는 결합을 하시고도 랑가진 더 나가래 아
1: 년지치 조이도 양다 로이스 샴지 랑리샤 샴지 베드 슈기
2: 랑쉬어다 융카 남은 거 열어봐 베드 봐도 응 그래 지마 좋아하겠니 군인이 랑좀 세중아 랑글로를 침부다가 남사 남아린 주지
1: 아, 징이 안 우주 재매다.
2: 랑시 나한테 딜레 두고 와. 랑주다. 융화 담아이샤 야우시 딜두고 있니. 랑게 모두 마치자. 군이 출 허브리. 참부 매비니 님도 도와 개주비는. 랑 기부 용함 두고야.
1: 안에 일로 좀 제 시에서면 두고 해.
2: 아, 네 제너라 랑시 찾아샤.
1: 나 랑시 찾아도 돼.
2: 수지 마이라게 광고자 참부 시지. 자라남지 경주나 롱자당가 대부리 라좀 세중아 남삼미라 넘주딘지 윤화니 뭐야 호수도 멋세딘지 로윤배지 큰치대 시에고야면 두고 라보다 시금어둔야 가리는
1: 내 윤화 야오민도 슬럼에 미세아디 가텐실 냥마주베 아 더랑다 롱자당사님에 봐 야달로오인스가 쓰제 딘제세나 가텐실 마네버스바 아 윤화샤 샴지디디 순두베
2: 다니 고소였어 수수시에도 삼등도가
1: 아래치에도 삼등기세 내 디디 시스르베
2: 윤화가 닌지 달로는 샴지디 성두에 란유시 샴지시왕니도 딜레 망요리
1: 디가 소어제
2: 윤화게 인지 알란다 닌지 체조비너 난데 쇠도시 정수 올랭그 조린 수배 식민쓰기 던도랑게 다가리 가당사 덥심 두쓰기
1: 어디 운에디디 쓰기도에
2: 랑게제노 얘라시다. 전도 고차고 된 제너. 뒤쇼 친구들 윤광 인지 주고 말이. 늘름내 괜치 그리. 계직해 주고. 수수 삼동.
0: 보시. 보왕상 마시베아. 나다야 갈도 멋있 매베.
1: 나한테 갈지 마요 봐.
0: 나 견주 나는 집에니 라디에 미도
1: 레위베
0: 견주 낭튼다 가서 갈래 캡지 네 고중아
1: 양 가마르 수이스기도
0: 얼레 만주다 견주 나니 니지 강사체 지 체사니 윤콴다 알란 니지 출로브스기 보왕산 디제 쿠두 나양 데르 수이모스와 나 밀레 로고시알 가바시라이
1: 네 나도 날 주도 제 외민도
0: 허지 잔레 주르 님부치 나 주도 신도 열삼주게 아자 총님 월 대비마도 주도 신장마라. 녀랑시오. 나 주시규 년가 만년가 만년 나 죽은다.
1: 용아. 계속 하루에 내 쉬다.
0: 녀대는 된다디 녀주 요리 세쇼지라. 녀주 요마리 세쇼시.
1: 아시 고르기마 되다. 다 그러버.
0: 중무 제미 섭제 남아주야기 천시 쉬어시. 더뉴 유배아.
1: 아.
0: 라상무스 돈다. 윤광계 닌지 다 로그인스네. 알랑게 뮤

0: ti le chong gan ge jie xiang meng de ne ge shi niu ne du huang tong zhe yi da
1: ma xia ma xia
0: oh
1: ma xia ka ba du
0: su xi
1: qin zu na ge tian la zhi xia zhou zhi da
0: qian qiu qiu
1: he zhou zhi da qiu ka ba lin da
0: wei tian lai ngan ka ba ge wei hen zhe chen jia nang da me am lai nang da me yi ge jiao qiu cang mo jiao qiu dia bi zhe xin gan zang zhe ya tuan qiu xiong si la nan xin zhe dong bu de ca jia ma gan na lu di bu jie du xi na le ngan ming ge sim zhe xiong ma xi
1: na zhe xin yi xie qiu dan guo
0: xia su
1: tian lai yin ka ba lang sa xia jie ge shuo le ta ra bu a zhe zhong am gu me bu zhe
2: 然后可对于你去啥样拉住的话哎三尼上阿姐帮不多话着的咱拉仓不吃这些子哎阿拉是也的我呢今那个来个仓不吃些你这里下哎做阿姐辛苦的话 姐嘛，俺早家话想不赢呐，云山的继续今年要是，嘿，但俺个做的，俺先不着钱话给买。二舅，俺让给谁的？
3: 哦，俺让给，马上给。
2: 잘 가르쳐줘.
3: 어, 뭐라게? 나 라고창 죽음인도. 나 뭐라다 갑자기 염두임도.
2: 윤자, 잔 남을이야 가르치듯이. 아, 규비배야 씨도 마시배. 잔게 남을 직접 쓰기배. 또 다음 순 두세 년이배. 단테키랑이 팀두고 사사차 없이. 다 가르자고. 니제 미는 게 고유자.
3: 老婆 잡다가 뭐라는 게 개개비 안 갖다시
2: 그래 겁도 되지 되다
4: 마샹
0: 아구
4: 내가 지금 입에
0: 응아
4: 신자 야우시 자기샤 내일로 개비
0: 응 개비 三个月
4: 주가가 없어
0: 最古的都付给容器玉了等到云宽大天星有事不
4: 대지 让个 아마 날 보다고이다 로봇체도 말다
0: 아구 四星点赞这也能 무네자스민도
4: 让学다 먼저 갈도
0: 디야 四岁不过下次前能行学过个多啊
4: 别听啊 要下次
0: 听我心这前我没有提错 谈到心这学过个 看他人心也学过个 아구
5: 你也是不，真是爱啊！
4: 让个先把韭菜多啊！天来给可把力气，团结点赞这样团大了，心这是一。你妈看那里也好奇，心这小马的是了不？嗯，天来我呢不要些哩。
5: 要买呢，你也等马是不？
4: 是，前两天看到你个点这样了，都要固定的。
5: 嗯嗯，乾坤，
4: 对，燃油呗。呀，你来，呀，你去。
5: 呀，
4: 不过你这些，你还是个用吧。
6: 香儿，看来给俺要米的。
5: 阿姐，给我买的雪饼吧。给
6: 我个啥事的？来个高考就吃好多皮都给。
5: 看来随便。阿姐，随便。
4: 对的，看你念不了。
5: 呀，阿姐，念念好。
6: 呀。
4: 阿姐，让对的，不过的你，我那轮交了。
5: 你们这日节才轮交是不？
0: 俺们俩，明月是谁？
5: 年满了，香儿月子都别下。

0: 라라 동매 봐.
1: 나 샘교기.
0: 되겠다. 니야 도스 동.
1: 야, 나도 쉬어다.
0: 지조. 부총아. 라라 동매 봐.
1: 윤환. 나 잘라 생각해 시행이 두기.
0: 쉬다.
1: 오늘 제는 내가 쓰는 신규유. 더 안라 아까워요 마시. 상가워요지. 이내 장게 야마제자 디 나라주 뭐지부지다. 모장을 포도 중제 샘교를 삼는 아니 인생시기 디간을 빨아게 된대 손자 아니 내 캘린 부이
0: 지조 지조 다른 건 힘부터 내봐 장아 쉬다 내 힘을 알아서 가보이 왜 아
1: 가보이 계시 가매너 내 캘린 마저 봐 你你这些咋做呢？全部用个是三米球，你那谈的对的。我你啥长说出去对？逃完了，我搞不明白。我那明白，我哪给你这些对？我这个不生意。
0: 아직 아직 다 뒤에서 지조 뭐지부터 쉬어 말이 쉬어 다 숨기 드레시 말하니 지그시그시 샷다 입소 년일 입소 따라인다 드레인다
2: 听着，
0: 你也多多笑。没好多啊，没得。
2: 我怎么生意？不能干，我怎么生意？
0: 这意思，再这下，这意思。

0: Smalling a gum sana, zunga gushing, gizet or lezena, shishim bahajangi gabcho. Tiranzo lezena in mina, has a chonky, look at so big in dinchilla, then you see yellow gum sa. Majiri. Tan, you tell him in the canange, china yogi, then you give him a damn git, some two shook jish yagi, tip the mostly jup chunga, tango my cara, jish delicious and that. That tip dinan chasab in the something mong bush doa. Can I get Tiranzo yat some shish, what you nan in good way?
1: 다 대디 능로 담자 망자 되리 니 돈 이 시장에 공기 된다디 제단다 양양 아주 셀년 좀 했었는지 대 능로 멤버체 바로 니 돈 저주 로기 에 좀기 수 능로기 이제 니다 아니 다시 비쇼 간다니 대지 먼저 좀 들어 봐
0: 지리 다 그냥 또 숨어 주는 데서 막 상매 켄세 다리 다 되게 안 난 속이 배정동 청년 체리군 100개 생각이 천소 딩인원에 차시하면 이게 라이 친한 게 잠시도 저 양지 같이스 뭐 망부지 예니스 능도와 다 되게 그거 비단 되게 이게 라이 그냥 양 저야 잠시도 저 기록이 갑정도 저 저스 나는 그래
1: 나세 너 다나다 잠자 당부디디 가서래 그룹 넘버 2 됐어요.
0: 아, 네, 됐어요.
1: 네, 뒤에 동자들로 여기 뒤. 점지수 뭐 여기 잠자들이.
0: 아, 네.
1: 당한테 중요하게 배전에 세서 그저 담는 사람들.
0: 그저 담네.
1: 어. 딱 그저 담네 건데 중요 세분은 신기. 그저도 저를 봐.
0: 진행하는
1: 그룹 넘버 2 됐어요. 뭐시 게임스 게임 데이터 와 가서 저 세미나 종교 데 넘겨 줄 봐.
0: 다
1: 있는데 뒤능로로 게임 능로로 토알 뭐가 질레 게임도 마나 수스 순진 게임을 선내면은 더 좋아.
0: 근데
1: 능로네 또 세세 엔기디 디네마 슈슈기 닝던 소드 카데스네. 땅한테 제도가 던지기 이제 가서래. 뭐가 제일에 더 파도 카테스 제고 그 멤버 체. 땅한테 여기 보통 이제 아니 내가 두비야 캐치슈 레스가 되고 된다. 다 저도 이제 잠정도 가서는 한테 제도 장딩 제도한테 다냠 기지도 좋아. 세다 안디 가서를 현주 미다 미발라. 딱 가려고 그래. 소소에게 준당대 이제 딱 가서를 소소 톱당 전에 채우도 못. 딱 뭔가 전에 제제 톱당 전에 채야게. 남도 이제 말이 있어요. 님도 된대지.
0: 네 세기라게 또 스모 주는 데 삼아 딱 튀긴 소에 나로리아 차샤비는데 단나도 셈 담게 리기 잠시도 좀 망체지 딱 지속은 능지 망부지 가신데 수에 규제가 남배 토네 같이 스모 행게리아 진표슈지를 봐. 딱 라이크라게 숨타라지 딱 뭐고 내 체격이 디임비면은 급체지 린이야 지체는 그 중재 양톱도 하버리디래 내내 다 기억하고 있지 봐. 다 젠샴 비즈 나나 증냠도 삼스데야 지전스 나도.
2: 다다 될배 스몰 히게 궁함사. 나이나 걸주 담니 첨니 까바이. 나 까바이. 저시 너무
3: 살아 좋아. 어. 까보다 까보스 가르가니 딩자가를 견기를 쉬어 거르베.
2: 오늘 그대 쉬어 그래.
3: 민마쉬오.
2: 아니 我这吧. 너번에 이제 군감사. 나이 너 표정 하후 셈 담속베. 거주 담내기 잡대봐. 직미이.
3: 나 제제 표정이.
2: 세제. 로사. 저시들레. 저시 다이 로라. 세제 롱더 더블 교교 용어쇼.
3: 저시 다이 로라. 세제 루리 장시 더블 능시 용어쇼.
2: 저시 다이 로라. 담상 W 체계신 잡아줘.
3: 저시 다이 로라 다 다이 내 아직 떨군 지도 나 안 당고 잡아줘. 지민아,
4: 어
3: 따라 대모소
4: 가르쳐서
3: 대리 대모다 니들게 차가서 도와.
4: 어
3: 내 아직 떨군 지도 나 안 당고 잡아줘. 초업주 구역 가서 봐.
4: 어
3: 세모 세니 지게 민도.
4: 어디? 지난 나와 못 쳐버리.
3: 어
4: 세모 세나 니 초업주 도와.
3: 그봐.
4: 네. 피아슈베 아차디
3: 어
4: 스캐너서
3: 어
4: 야 대비베 쵸디 스캐너서
3: 어
4: 잡로슈베 발라디 아 스캐너서 하바도 들로슈베 게라디 헤헤 오호도 스캐브 게나서
3: 그러니까 나오슈다도
4: 어 대대인데 예
3: 어
4: 타 대상에 게메리 슈데야 심주 체다 체신베 가이
3: 게메리 슈나 심주 지기
4: 와하
3: 어제 지메라
4: 어
3: 게모스 니에디 가보다 기부주나 하후 스캐너 타가리 대대 심주 지리 가려와레
4: 대 심주 지린 요 말이스.
3: 내 라버티 대 심주 제제 쇼 하러 왔다.
4: 내 라버리스.
3: 어. 하하. 하하 사실에.
4: 하하 스네 게임을 해니.
3: 게임어딩 안 만두 배는 줄 디스 도와.
4: 야. 나 지랄 마두 차 가러래.
3: 해스 가래야.
4: 스네 게임을 해.
3: 게임어딩 안 통주기 나와 디스 도와.
4: 어 허지 개설아.
3: 어.
4: 지랄은 얘 담주 잡으러래. 얘 지랄로 통주 차 가러래.
3: 해스 가래다야.
4: 스네 야 게임을 다.
3: 게모디야가 결국 그 나와 디스 도와.
4: 야, 当俺去了了，哥哥姐姐吵开了嘞，他吵开了嘞，
3: 哈哈哈哈哈哈！啊，这他估计哦，节目在店里去了，俺他看看亲戚住。
4: 看的是我嘞，谁他姐在啦？嗯，现在俺这节目在新竹麒麟多没多？
3: 他都去了个送到店的新竹麒麟地址有没有？
4: 哦，大概新竹七八九。哦，节目是俺店那十八搞不出位节目结果嘛下。
3: 啊你，
4: 快呀，马个赶到给节目做嘛。哦，没人引导给哥哥。哦，对了嘛，对给车管拉上忙不起来要的。
3: 我这，
4: 通到店嘛在节目里。人谈的其中节目里啊卡的个一话节目里啊可有个叫我这忙不休要的看
3: 哦这哦心中这么一时是个了他妈哪有事的事
4: 都多点车嘛的
3: 啊都多要的呗
4: 我做军队给车外车了哦节目给当给给当了没几个车哦节目里啊一话要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카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女兵上阵国的同居女也懂得也人中的念头偏见托为偏见也不准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当国哪国语口所给也没你去团西脚步青皮糖都皮糖也可皮青蛙拉鸡鱼边也没那次就是行三年他是娘陈郎富康面看起年对不三别卡住
2: 红果啥不的我呢闲了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点当出来红果的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3: 林果大姐给红果的关节吃了清不赢呢 电不接，农民里甚至借钱过敏多。人家，当年刚不点面子，几个俺们都干了一个啥？他的人呢？邻国大姐个红果就关键，全部也会几个人的。邻国大姐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什么干部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4: 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曲子过那趟，修路，二哥去偷给走啊！吃毛索，自行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地摊去摘取几把糖，吃不起，去给五折打工七八，偷了点。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自行去人忙不来，独领七八，吃么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秋季，出现用了几百偷囊团，龙个你需自行去摘取村大西银币过年了。 地摊去摘取秋白，电囊养林土。谈的卡巴点呢？俺又能吃。咱们中年女子，几百个人了，摘取秋白，要钱吃脏，几件白个人。那些五辈子自行去摘取点那去谈的，摘通通了，摘取秋白，果是不是个糖？果是果糖，摘人娃摘取秋白，果炖煮炖个糖，果是果来玫瑰金。年代从干了，我了撇干去，管出就人不明白。这是一个五折桌糖，当穷吃个人。过年了，地摊去摘取几把糖，五折当穷难过去。五辈子自行去摘取几把糖，这送
5: 天气早公开不散，开始让种给啥叫忙起哇？吃就方便那么些点不谈。天南呢让种给青桔糖、小桔提鲜，一路长不久，可以见给咱那个吃树的那种切成全多。天都为那么些个吃见我了呀，炒不开了，最怕做天南那个种竹田家田里呀，他那南个不谈，他能先给炒不熟那么脆一点嘞，香菜。

0: Chobchinjuso, lari yambang ye midol lese nang xianjie jua jiang ga qiu. Da Turkey's Chobchinjuso ge zu ge jing ge ji di da, qiu yin gan ne Chobchinjuso che bie xiap zu chu bu ding zhe, tong da qing ge. Da jia de da da yin ne, nian tong zhe tong qiu, kuo zu yin neng a zu di xia, pian jun kang le, qi bie ju zhe cao bie, da nian tong zhe xia. Da nian tong ting zhe na le kuo zu ki da, xie ye ta, xiap zu, ge luo la su, nang dun bi zun cao bu xi ra du la, kuo zu chob zhe yin na zha, xie zhe yin na zha.
1: 我那边没设备要多现在的人就是用外的用件用你控制错误的看着其实多大概出平常看连路穷起别就在错误的你空寻的错别让用穷为天刚空多起别给熊的路穷起让连路水电信息不太就在错误的组村别给人内吃着它咋着别绕贴你不清不听原来感情熊的路穷了写不出别的不开情写的歌曲 当给你这活给人家运进他贴心电动给路穷起别拉人电不行别问题就在错不提没人人心他起别人心就在人心界吃笑是真的别给起别就在路上下下去你不断没给路穷起不出当他给客朋友借了奖别自我舍不得东西不对俺就
2: 편중기 강래 집에 규제 초보되네 편중 공신대 쪽의 콩도스 인배 다 안 되는 거네 시에는 신진 인배기 집에 규제 초보 직부디지스 안 조용한데 규제 초보되네 지로 직동 급기 급주 급시 로리야 뭐서 고주 없이 다부도다 로 숨줄학지기 된대기 루규여리 아니 급주 급시 지제다 어 디버룰이야 임비는 다 두두 지게기 롱버 니슐학지리야 친제다 벽이 수규이나 자 벽이 링내 슈샤기 잡도 망부시 두스 마치 침브리 아 디버룰이야 만주기 규제 속배기다 로마디게 로림 주부터는 차수제 다 만주게 대외견야 리부야 주두 다 버룰이야 로카셰치 워 언더스제 믿음으로서는 만주 소경 체약이 투주디 체제 아 디버룰이야 만주기 정당위나자 시슌이나자 리부 망부 우디게 대통진다 체제 니도 니슈 로타발레드 안주게 양갸 안주기 강례 집에 규제 초부디 로마사브 두야 딘제지기 마다도 던두 다 지조이나자 랍드카이나자 돔제 로마 숨길 학지게 안조야 두스 민두고제 안안주 디나네 덤주 단제 이제다 딤주치제 다 안더 부구 든주 든든여리 부구 든주 든든디나리아 미리드 모순네 퓨리 게리 멤버 wo du si je miri khashe ju yore ta an zu bu gu di ge changmul lo nam gyu sa go me rin mo ri ge sa pen pe tu ju de ya pe ju dan je kun ju ge pe gi su gyun gi ring ne shu sha gi shab zhu yin na zha mang zhu gi shab zhu yin na zha ting du gi shab zhu yin na zha an kun ju gi lun ju yin na zha an kun ju gi dun do ge zhe xie dan yin na zha dem chab dan yin na zha wo du si je an ju ge lop chen rin bu chu zi chi wo du si je kun zu nier je ta kun zu 두주간제 촐라마담시 오두시앙 주소경치유
1: 배도 피충기 세균의 표숨 속부 유바 신내 교제 속부티 사투 투민 교제 시궁옥된 하 레스펜베 섭종 증제 록생큐 집에 계진 하 미리기 캐지된비 잠시 사솜타 난정 첸해 수균타 팅자 냠지추 폐기리 내기 순쇼 나외 피워치 유리 교제 소부티네 롭타라 신비에 너무 망타지 인내 균진타 미리 튠지기 빼마라 교유리

대례 만주 편중 공신 대조게 갸치기 로중 치바야 샴디 나자 로중 치바야 만주게다 로빈 간제 먹어 없지제 워 두스제 소경 체제 탁바도 더니 다와 죽니 배나리아 벽이 첩체제 만주 베이징리아 다 개용기 로중 치베기 롬주기 다 로사베기 천조대야 야 휴제 아니 만주 부구접게 TV 되나네 로충슈디 로투 로체슈 로구치제 기 만주게 벽이 링내 휴샤기 망칸가 병화 첩제 어 비게야 베이징이야 다 깨자도 무슨에 어두 총부리 아니 안주 부구디게 통게다 근지 토네레 모세 되부기 딘데스도 만자스도라 안 탈로 임비이나 안주게 양 태외견 부구디게리아 정다치제 안주기 몸이 링내 휴샤 제바 어 두스제 혼조야 다와 숨분네 럽제 다와 니지기다 사 템보 템모 예즈 페주단제 레브 근데 스템브리 안 탈로기 종용기 축지기 천조나야 안주기 레브디 앙탕보 두스제 마담도 시디 아니 갸지 스모아이나자 김다이나자 안주기 로중 치비이나자 강글로게 야부 쉽지 두스럽기 안 안주디게 단다 부 든주 든든 연교디게 부구 찍리야 멤버 치제 부구 창물로게 링내 슈샤이나자 안주 잡든디게 창물로게 야부지 신야체도 안주 뒤균낸체 꾸디 단제 년다 리시 안주 딱 락도 카바나리야 장제 안주야 두스테용 유스 카린스는 안주에게 규제 촉부디니 사고 지나리아 탱무지 미신 안주 좀야 요마지 비콘주디 녀스버로리아 제자 안주게 사다와네 제 뱀베보루 니멍아 주 뒤준나리아 콘조 꾸디 마담비니 양 콘주게 디게 퇴쇼 주르삼제 워 두스에 지구유 아니 안데디 제베 규린나리아 두스데디 디 편도 쉽지도

0: གྱུ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ནོ དར ཅོག ཡོང གི ཐུ ཅི རིག ཚེ གུང ཚབ ཆེ གུ ཉིག ཡོ ཐ ནེ ཅིན རེ སི པེན པེ ཅོང དར ལོ ཚེན གི མང ཤི ཆེན ཧེ ལོ ཅུང ཅི བེ གི ཅི རིག ནོ ཐ མི རི ཐུན ཅི གི ལོབ སོར ཤུང ཉིན ཐ ཀྲུང ཧ མི རི ཅི ཐུན ཚོ བེ དུ ཤི གུན ཐུ སབ དུ དང ཐོ ཐུ རབ སა བེ ཕེ གི ལོ ཅུང ཅི བེ ཉམ སང ངོ བ ཆེན ཧེ ཐུན ཅི ཐ ཅོ ཆོ ཤི བེ ཤི ཐུ ཅི དུ ཅི གི ཕེན ཅུང སབ ཅུན ཅི དུ ཤོ ke su be ge ma ri
1: tang an zhe nam gyu gyu zhe chok be gi nam gyu gi lob su gi le ge gi gyurim na ina cha ngan zu su su gi khong jun de zo su su le ge gyurim na ya lo ma du ya da tin je gang ya thu be shu go ya ngan zu ge mi zan cha gi jung xian zang ya ngan zu ge gya zhe sum ju ne che xib ju bu ru ya dus nye wo ri an de dus chi du ngan zu ge thu gyun gi lob zhen chok be gi gyurim na ya 보고창물로다 내주 춘주다 락도기 카바네 제 미키야체 어 무핑제 김마초야 사야 김마초야 창물로 동야 사양한 주게 마두스테제 두스다냠제제다 어 보고춘주 동주기 삼르나리아 오다 만주강으로 다냠제샤 어 젠두 맵시 원데체 지구요로 집에 규제 촉부디 땅 아래 원에시는 개침 쉽지 이 보디에 강으로 아래 수수 보고는 신지제 워 두스제 소경체 아삼제 되주 졸라등매 땅도 부도다 좀제다 원세 대벽에 도비아 치슈데 가레스는 부구돈주 넘버 어 부구돈주 넘버 사브들이시야 부구돈주게 신다 랍자다 만자지제 혼주 어 시에다 샵주간 가부 깨지시에 쳐줘 람사 시나메 앱지제 든데간 알레 심나 심구시라도 안다 제기 뒤주디 날이야 편종기 서구 뒤리야 어 강래 규제 속배기 어 속중 이제 조투버 아니 안주 벽이다 안도부도 매야기 지배기 규제 잡든 첨부 된데 주 도제 완주 강래 규제 촉배기 너무 창물로게 되나를 쉬우제 나 코나 주게래 완주 벽이 지배기 규제 잡든 첨부 돼야 수수 슉 돼야지 따디 나래 원에 신을래 슉 격부유라니 겨 아승비 안에 부디게 쇼마 찌르지 약 참어요 사야 이제 좋아요
2: Jizhu chung chung su, tiring zha xi bei ni mo di la, kang chung chi bei ning dam sang bu yu, tang bo nga la, mi ri tuin zhe lu, ni ba nga la, nga zha chu gyur den, sun ba nga la, kar ki nyum gyur sang, xi ba nga la, di gi bai la ru, ya, jizhu chung chung su, tu yu pun chung nga we di gi den bei, zhe ba ya guo zhi chan shu,

0: 马的，吃不行不吃？脏不脏？讲起，爹爹为谁个马的？为谁马哪里罢了？罢了，今天谁难的？爹哪里呀？本来给写些人白新马菜，很多芝麻，脏不脏？讲也不马菜，芝麻哪里呀？又被吃些米多啊？为谁个马的？老年人了都进白，连把人不吃，外面人呢？学校老在随便马的，不能养活啊？
1: 谢谢日本团结人长，团结所在的吃干人来着，团结的脱单人来着，前面的明朝为难不晓得。为什么？谢谢日本唐长吉妈。如果地区欧元香港长期为什么而跌不上扛，何个重点冲水扛，各大行业吧为什么而跌不上扛？
2: 야매김배너공대부매부다너공각봐너취약수된봐고나 고유콜 로츠니드 로츠직진제마도과소기 야매니츠튼시 교부 칭피당도피타
3: 칭피당기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칭완라기유베 야매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탑람기고니 민주나공기 사와게도블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내상토
4: 균통야매니리타 대외人心기 야매니라 편부유 규림용을 십수유베 십수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5: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부양 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켠치 수체리부 신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신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투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부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부 신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신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6: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都住呗。张阿弟是几把开呀嘛嘞？让婆罗亲戚的嘛嘞？喊你放的白酒是单的，爹拿的酒是装的，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卷起面都拉。
7: 张阿姑，也不是吃鱼。
6: 宿舍这门有了带钱，喊你放白酒单的这个话嘞，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单，宿舍这门个月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
8: 这也不是邻居，
9: 这也不是差啥，都是要做苦啥了。
10: 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记单，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1: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2: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热闹。
13: 他是温州崇德强国站。
14: 韩立芳从康，公司旁冷肃，民主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区，杰克洛车开出韩立芳从康。
15: 사디초아사바서동류를최고한용장농용장아르제용장
16: 谢了，听到了切记不谈，你到了切不谈嘛？谢了，谢了，我们能参不随的，超了宇宙难。恰了，永正去，色东有困难，苏布罗江达那里，记载马给我们。杀掉色东水上塔比奇，敌人出来错了，你记起。
17: 哎，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捆绑的。

당구 균전 체계엔기 김상시도 개배 콩니 최기최 찬롱충화 시시 충두니 로도 쯔바타 나버사베 즉시 지메 콩기 이기 땜바 왕매도 초예 나외 미리기 규제 균전 체교타 티럽기 소제 냠제 체예 로니 슈습시리 레베 지무 케바 지제 남게기 당가타 즉시 지메 규제 냠제 체디 치다르 체네 저니 루왕오게 제 몸여탕 팅디 용편전이 레세낭 탕게 규제 균진자 젠부 슈규인

0: 티그리디게 주민도 그게베 티그리다 단계름 집어고리 단계름의 조치외가 소수미세기 치세지오리 디다 집어고리
1: 레스키나
0: 적시림의 단가디 단가다 집어고리 그게베 단계름다 집어인고리 최상 적시림의 단가이 단가다 집어고리 시야마도 용마죠 장디 주민도
1: 레스키나

0: 장애 추 데도니 미남기 이조 데니 요금에 원장 테니 딱다 리제 남게 다 제모니기 내내기 최시 집에 내시시 정충례 총와타 정충 캄라 제송쇼 테니 탕가 시행배 최 규르트 매배 자퇴시시 뷰레기 데도니 춘도 레바타 왜 테니 치우에 롱동하 손종 춘도라 교화 종매 디데뷔 뷰레기 데도 춘예 토바니 제주니 용원에 세나 자카베 고급시라시 춘도라 네바르토 딱해보 요급하니 당계 기계시라 네바르도 창고에베 창제시시 튜탄데 바라 최시 십소와타 지기소기 레립 응아르시 미터바 땡크 데르투치글라 펑진 마오베 규림 규크 춘조르다 체케부 요에베 당가 체르식 체그 유시
1: 땅에 까마가딘데 라이나 드니 쳔파 응아르덴존 히에트로레 티 쳔파 응아르덴노나 그인 쳔파 드니 예고 쳔파 아 드니 창지 쳔파 아 드니 오 쳔파 다 덴다기 쳔파 응아오다 땡 창지 쳔파를 히에고나 드니 트락바 마인 장라 동인 창냥바 마인 살라 체비오스 Tinin dongji chepa la hie go na tini yongkar dam dong ku hi chen dong ta khandri tin dong jam chen dong dong su
0: Thang ga ni shu ji je mo xi yi ma ta Je ji qiu ji dian biu ta zhe wa ha zhang ki qian bu yu

0: Landen Zula Kanki, Mingshun Shebenang, Kubarishina, Tangay Ludu Nashuti, Long Chedon Sundilagi Kongki, Tubu Yerub, Zemba Sungzen Kambu Tu Para Kung De Chobata. Ludu Yi Tenda Kajenta, Chegu, Tangay Tone, Sundu Tongzen Chibani, Tangay Keju Yi Chesi to Kuru. Zhongku Di Ni, Zemlin To, 这次退盲学他这次退盲学的几个平面外面这次人们天涯陆续与人电影人们他所在你的开学电影院边今年就在其咱们就赢了你呢闽南的军队的错位处结果前不远提到此嘛这次人们没有来穷我谢谢这次局部天尼新的托尼过用我谢一把他
1: 태그뉴타 하장기 잡으시라 요리 적지 리모디 체듀레 응규 리무시라 거리 적지디 양고 장고게 추업다 엔디게 추사베 제라 감소네 야티네 다르고리 아니 더듀 최근이버디 림시 퇴용야기 규름지요 말베 언딩원에 맞아 심부시라 하리성기
0: 저지 리모 체우베 규림 뉴스 체우바타 10 차부 시고 티지 괴바타 천지우와 동주공와 제레 저지 리모 14타 캐추 난기 문비 저지 리모 다르체 림시 리모 세부 시 체비 디럽서도 퇴엔베 미리기 리모 녹시 임베 뭐네 저지 리모로 믹세기 캐추 시데 Suyunki Tangati Tangdo Tsuyo Gawata Tene Tugu Tsangdo Dongi Jigzi Rimuni Tile Dogoshi Namba Sabe Nyamlin Chiebe Rinjian Namye Ki Gyuzela Nguyenzi Sabashik Chungyumshi
1: Rangi Tengju De Chundo Gangi Mida Sobda Kanje Chiemi Shingi Maari Di Tangge Chundo Ngozar Chiembu Yuebe Gangla Ani Jigzi Rimudi Chundo Chigi Gangla Chig Chi Guizang Ani Di Chiya Gyurim Nanglo La
0: 看这了过来我呢我咋全部写着写着写着人你了这种七八年人家能给起军电起其他写谁这次人们汤给来这天这次忙不陪去几个月别汤给了下前块儿给没各地所有的职业别汤给就在几年吧马路为我是推动中有谁人家能给起 규제직 민자와 니 뜻대비 냠제 토바 체유에베 테라 피게기 딩슈 체부대 유시 원야 팀은 미수시기자 최본 테라 심주 체명메 로니슈라 예베 쉐버시 예베 원에 세나 베본타 게주 코르고에베 뉴슈 하장케 체부유 중보 후젠투 적지 제모 로브조 체바 조디잔바 녜동 접게 로시 급티디 코랑 로촌주 시라지 대콘라 서지 신다라 디능신기 로촌틴지 지가 존용 촌이 요마시 네 정부 버게 리버다가 저제야 촌이 화주베 총제 라바 차샤비 내리 화주베 능추 원세 퇴보 시라도라 Suyunki, Tanga Shengen, Kim Yuki, Jiriba Shimbe Mwene, Rinjian Namgeki, Jagzi Rimu, Tanga Tangto, Mimangbu, Kele Chigme. Namba Sabe, Rimu, Jitan Shimbe Mwene, Tanga Shengen, Mambu Shiki, Simche Chigyubshi. Te Rin, Rinjian Namgeki, Dato, Chamdo Tan, Fujian Sajani Wara, Panjong, Chong Chigyubshi. kongpa yu rim xin, shen jian nam ge jibu ro, rimu kang tu, rimu chi ne, dui ki yue.

0: 人意地堂里，说是人意了呀，然旅游结束没耐心。场面人意地堂堂，不如地堂里啊，托那忙怎么难解？地堂堂地给点别不如行政员，别准切过别，别别休息。
1: 第二，那俺去培养个全面健康的，不需要面包减脂的，自己来点点学习，每天节随地送过了，坚持修行。七零年纪两年，培养个全面健康，科普大家给，不需要面包糖，大家个主任言行，记录年段记录了，西安政治六千，科普数的七零年，六点七万糖，记录年段二十四节录了，负担六千，科普六零年，日常的六年了。 公里培养长久就科普数的落错给操作选不当，中华科普数的落错，苏干七列五连堂，科普自己七列五连，科学科普七列五连接给不用引线，通达八十松度，培养给科普数的下下偏点东西，人家给读书来接受培训员。记录年度二十三年了，七零年纪老了，三十多岁来给重点堂，来给了店里，给用人别科普是给训练培训给，密码明白三百，参加托育。记录年度二十三岁了，七零年纪老给，他个创建创业中。 提供创建度，卡点弱点给吃力能人，家里他的开度生意，常用给设备脱手给，箱中充电面更多，科普这个安踏不贴做呢，三年提前忙做了，停热间给科普面具协助，拆进重视。
0: 记录年度二十三岁了，此前的一个垃圾，听当过了，培养给全面测序呢，香港六间科普录屏度，甚至是偏呢，给经营对面就垃圾录屏堂，两秒别的车的，培养给科普数的查下了，给接通接进来，三年年给数的两年了，滚地当我是。当他们给那个做例子，那批把格式修行，
2: 作用完善，另一个工行上。
0: 但给了糖糖们，俺做米几个，每次几拿了，昨天不几的些，他第一波入了，说现在节约节没多了。但军事些的呢，俺做不过老处了列队，怎么俺就说啥不节的呢？老中年就送那节餐呢，俺鸡蛋钱呢，每次几批就当要说点这几日些。他第一波入了，说现在节约节没多了。但军事些的呢，俺做鸡蛋钱呢，所有客栈个那些呢，说你说咋给呢？什么就说你自己要的了。那给不入个些的，店给没客栈的店给没客人的事呢，说西的俺做，暂时呢，你固定说给不就要的。但俺做，价格给不那支持是的，忙这个肯定有给他支持的，给那个退税的可多人，是鸡蛋钱呢，老早给呢，老你说这个不入的日多了。俺说咱第一波入的列队，怎么俺做如果他们说呢，干过老季节，过说干个季差不吧？俺他们就固定怎么，过支持的，同时买不接，俺做叫
2: 안주 남규 소수 저에나 랑린 다투부다 소수 제투부디 조 가레슨다 소 주야들 봐. 다 소 주야다 안주 미망체르 다 굶시디 요리 소 주야. 다 이네 망체 소 주네레 쇼게 주야 뭐도 야 미망 우치르 광다 소 주야기 굶시 매 야면은 가지 야 길체제 참장 주 참장 뭐주 이제 치고 봐. 다 이네 랑주 칠레가네 셰비는 야슈 촌나 소 니미치르 뇽슈레 템니 주야. 다 템니 나네 학바 동안주 츠나 원주에 계심시라르샬 파린슨다 간주 니메고르 셀라추교 세리그로도 따데도 강강한주 수신데 주데그바 키시 고나승글라모 소데 머주비임비나 아니 가지레스는 간주 마니에 산카 구교 맵체 게지시행 말바 카구교 메자 아니 카난게 치마디 간주 커주디 에디스 용주어바 커주디 소라 카르요레스는 다 소라 장세다 고 송교 지하고 누부딘데 슈도와 커주디 뇽루 주드선바 아야 안조 소디 루야기 닝거도 스마 순에 체루 주기 슈상 광다 첸러 소주야디 하장 계진 부르샤 아니 디치제 디네 다 소주당 간에 셰위나 다 카지 안조 미망 우치게

0: Isha solo peju dayata, di kasa yachen membeche, di tandangan to sugu, gagai gimna yashen sa jori. Di peju danam yina, ani solo tande suya, nuzi di de yon sigma rila, ani soda supo ru dej, su dej yorwa, wo di tsangsi chia gamaya, garoge yagdula.
1: Tang zu ji dan chen sugu peju dan nandu samba, inji minji, madus. So sing de lu nan du sam ba shuk shi wo ge je lu nan gu mu do ka ren sin di shuk je ke si ma di na lu wi na wo ge su ni de ma su cha tu yang ning go do ha han zu su gu di pe ju den du ko ka de so le so de ji wo ri an di han zu pe ju den du so le nan xin je kli kli ma du su na gu be so ri che na mi ge ding le le cha so na han zu su de di so sho ye yu ni yu za han zu jik jik je chi gu sha ye le nian le ye le pa jabe surche ye onjo so di de de ya ma tim sum si jin des ya ma zang si che de ne sho yun de zu ja de ne ya ma du zang si tim sum si che en de ne gu dun de ya du dun nan da an du che so gang lo sing di ke si zang si ya wo che du ne so da sue bo ru mo ru be ke du
2: en ji la kang zong men ko no so chu ga chi mi na me ka ji gi se na so re re cha ge de sung du la re be
0: 어다 캐랑게 송야 소셰레 체르리스야 디금제 가레스나 당안조 카이날 등기 주야게 소 주야 딩안조 넘규 수수 주야데 장저 야고 제모 투자 아 클리 클리 수나ల సోజామా 고 포제 아니 సోజాది 안조 소다 수버루디 가셰 드삼바 아니 캐난조 마이킴다 아니 계시 소디 주비이나 다 안조 주고게 주스 워르발타 메가나 주야디 당군에 소자게 가셰 교디 안조 주고게 소자디 마고 저도 삼바 아니 소다 수버루로 동부 침부시 퇴배서 안 가지게 아멘가 나치제 소주제 예소셔레 수샤 야면은 예소 구요게 예소샤 된데 사수 정수게 귀인데 수능 그봐 아 오늘 시도 삼바 계랑소 마장고네다 소자디 수니 클릭클리 마 비야게 제 소셔레 차 차교 된데 지리 다 이내 소자디 키시 마고 바차샤는 계랑게 수니 마 쿰줘야다 수요 如果 쿰줘야디 대외 숙치로 줘야 뭐도 독스 제 차로 줘야 염도 되게 말이 다 이내래서 주비 나 아주 소자데 맞아 뭐 쓰는데 그 내가 그런가 마대지 요르데래 다 년가도 뭐 쓰네 그 손에디 두 주고 말이 근데 주 난투비 나 야오요리
1: 근데 너 믹스기 전군 쉬어야지라 다 아주 쓰면 주다 캐나게 면주 망우지라 믹스기 캐주 주요리 디카레스나 면주 제베 그림나 차디스 통하게 있는 거요리 주장 아주 면주 제베 그림나야 차다 라제도조 파조 제주도 참바 계시 라제도조 첸댕기 디 독시하고 제모토비나 아야 권내 망우지도 차나네 고여줘야게 있는 거 숙침부요리 슈장 랭게 상면 넘규 초에 나르 소르 민주 나우유나 자양 소르 제수 나우유나 자 인지 민지 첸댕기 맹간다 첸댕기 칠레 엄지 첸나 제 민주 나야디 하장 개진브리샤
3: 기린기 레젠 딜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소바 냠바르 제비 린종 샴네 첸두 슈징 탕 제비 린종디 냠두 럽규인다

0: 아마 뜯었다. 네.
1: 가르쳐서.
0: 뜯다. 가르쳐서 해. 아무랑 그 식매 돈도 지위배. 네랍자게 신기 아무랑 그 신문도 해. 띠냐자 구동으로도.
1: 수잔 체력 있죠.
0: 상명아 체력 있비. 제만의 수 보면 구독 권내래. 어디 타시리?
1: 쟤는 아마랑 아 돼. 뜯다. 미장 화리 겜베 걸로 총에 공민도 해.
0: 제, 제. 주저 구동 예 걸고 이내 아자 구동 공매.
1: 장 주저 구동 장리 여야 있나? 아자 구동 장리 여기 비야.
0: 쟤는 네바베 구동 여러분. 네바베 구동 예 걸고.
1: 바베 구동 주저게 권사스 장리 여기 비. 뭐 신내 구동 탑주 줄이 여봐 가리 여시. 구동이 야오시 도고. 게비 교게 탑주 줄이 비 구동 회마 저 수된 게 쳔지 아. 다가 잡어.
0: 쟤는 가 상주 조마르베. 니 사마 라제다. 나 대제당으로 베.
1: 쟤는 된 다가 잡어.
0: 아마 두스치. 예 우수 예모요. 아무라가 다들 숨쉬어 가라. 부부의 범위 구독 권바 직서다. 직도네 예 개개 넘어요. 시모도 수 범위 구독 권에 어디 다 셔지.
1: 구독이 야오시라 도고. 아 저 뭐요? 나랑 로스이라. 주저 구독 권과 산데 권연 요마시. 랑기 마서부터 이제 괜찮지 아. 어머, 양 가르쳐서. 어머, 선이 랍준에 류제 제고 비그르서. 네 민도 꼬여비, 민도 꼬여나 교. 네 육샤 나를 민도 꼬여비. 랑 총뒤에 강과 수유자 육샤 야구 제略라. 아, 对다. 아마 랑 코뒤. 아메 초고스다. 랑게 도스무도 뒤조치기. 랑 강과 수유자 육샤 야구 제略라.
2: 어머, 이내 아 육샤 류야 홍고 매봐.
1: 랑게 권대도고.
2: 아마 되다. 홍고들의 제딘 제리셔.
1: 아치, 스무 쉬우시도 와. 랑강과 소셔시 기우시베. 아메 양갤 템부 기고 아.
2: 아마 홍고디 강고 쉬우시기.
1: 랑강고 런 교고라. 클라스제 창 강고에 강 교도 와. 저저 증에 홍고 군.
0: 거르죠. 세니 홍고의 거제 교샬료 토스는 네 홍고의 세요.
1: 랑카딘 제 님불어. 소소 마법제 사가쇼.
2: 马跑去啥个说然说到你爹不敌呢呀你困死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3: 前第七种大大姐吧。呀，
2: 阿妈，第七龙是不？七龙一般还是要谁？所以你们点第七龙回嘛，就是点给钱不是？
0: 哼，点这点给钱也要嘛的。老师，是你学习环节用下了，没上麦让下来就会。
2: 其他你，你也跟教室呗？啊，睡起来也不多呢，也不住宿，也抢嘛的，他个啥不？明明自己了，老酒站还下来要嘛的？旁边你的思绪些，今天不过睡不过来，差也要嘛的。没看上面许多些老话要些。
0: 阿妈，你先回来养点这些么子话？赵家辉给叔叔创设的企业就叫创业的单位是不？阿们让给没有些业务上面些送。
2: 然后呢？卡跌了。呀！
1: 同多见不见阿姐？可对一再打你嘞，那不有眼药嘛的？哼！今年要见你不去啊？我差不多孙宝爹姐。全大几人的事业，来用这么子钱，农业给也挺大。旁边胡同款吧，看的要嘞。绿色结构配对出两款吧，没这看的要嘞。俺村那我不是不，姑妈那过过嘛，初中起过嘛，岁岁拉你的顶过是不？我不明白，明我才也看的要嘞，可重要啊。
2: 阿妈，你困着？
3: 嘿嘿，用啊，是你绿色结构配你是吧？亚面丢下马六，丢下六百学过，搞个装饰钱六户的。俺堂姑妈让你开药嘛是，看他让丢下六幺搞不一百学过，论他个什么，抵达皮克斯也药嘛是。俺们穷的，赶紧嘛，人家丢下六个就丢，其他真多都有的。开的，赶紧么的，他开是快要药嘛的点，赶到看不见丢下六个是，裤子就脱下药嘛的。
4: 红果虐打了。 꼭 보라이.
5: 짜자이. 그래 루제 쇼 비녀리랑 계신 비비. 그도 출렁 코제. 겨고 지라 규. 저가 만저가. 짜자이. 가스네 지르 강 비비. 하저다.
2: 네 아메들이 저부 버그르소.
5: 이리 남 타데샤. 라치가 마지가. 마제미는 나 동치 수주이나. 심도랑 계 지르 강 핑지.
2: 我用上六亿张嘉义用上我六十六没有哎给龙来了喜欢主意张嘉义多少年看了谁擦手呢 동지 한 곳이 가요. 견라게 럽차.
1: 견롱러. 나 육샤류메.
2: 가리이나. 동지게 한 곳 안에 야우사.
1: 나 육샤류메. 류메 수비보.
2: 쟤는 클라소. 세차수는 세초리.
1: 아수.
2: 给龙了看哪说我抽过哪年写去随时用给了前面去看了铁都用小小姨抽过多写姨让某某生预备前面要我写某某拿了所在月子抽过写嘛是赵小姨人家俺抽过写的我你几百斤用不给俺让给某某生你对姨要我写死呀
6: 佳怡，快休息。元老，妈妈这个当不对。大伯，佳怡，别休息。今晚恁们去城里去住呢，人家看了他们家拿差不多来去了，羡慕得给了恁些，冲我心的，心酸的。啊哈哈哈哈哈！你是多？
5: 小姐，让俺们能骗你五年一点。
7: 叫下！

0: chip rea. Bijin ne lilo meba yang cao huai kip ji.
1: Jie dong gu ge dun ju dun dun dun.
2: Dung ga.
3: Zi.
2: Zi. Zi. Zi. Zi.
3: Zi.
2: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3: Zi. Zi. Zi.
4: Zi. Zi. Zi. Zi. Zi. Zi. Zi. Zi. Zi.
2: Zi. Zi. Zi. Zi. Zi.
4: Zi. Zi. Zi. Zi.
2: Zi. Zi. Zi. Zi. Zi.
4: Zi. Zi. Zi. Zi.
2: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4: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3: Zi.
5: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0: Zi. Zi.
5: 我那边，我那边啊，擦花多了，管不住，居民心嘛是。家里
0: 那个天边边。啊，用啊用啊。走吧走。家里种药这些的嘛。走。走吧走。家里种药这些的嘛。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5: 아시 기라니 고소네시 녜데 라마데다 아도스 녜기
0: 나부 딘제 디르까지 님지 녜스 껴
5: 나 사와 자샤
0: 아 님지 녜스 껴지
5: 아시 아마 조조다
1: 모란체비 통야민도사 小红别急
5: 毕竟嘛，对不起，现在可不得买着。女的，星星，天天念书，让俺们都不容易，家里种起的可不是不要紧。爸爸。
0: 你这钱呢？俺把什么送过去？没有关系，让俺去拿个现金，明天算账。俺最让了兄弟们钱的开支是，压力，让俺婆婆看了就有点点算了，该来些账要些。让俺大婶，引起老亲乱不钱呢，俺就也上了谁谁准我的。阿妈，年轻，有事，让老爹大舅年轻。

0: 키니니 전대 제대로 냠 뛰고도 가. 오양님서 장로가 철치 죽도 와. 무슨 재미게 신의 신윤제다. 저와 치기.
1: 허시화. 장 어이 차단 취시야. 가리네 주도 치기.
0: 어찌 장게 오양님서 철치야. 미디랑 가리. 장 후스제 총세리 연야티. 다치디 가로 저기야 치디 임자.
1: 이 가시가.
0: 영아. 니니 장 고도 딜레 요마스베. 루치나 리스는 캐마리 마치다.
2: 어지 어지. 계절이 되게 비야 가르쳐서 아.
0: 수치거라. 키나 야우치 피치. 저저 회계 총세리 연야디. 가로 저야 치디 임스기.
2: 로데 방시화. 고베 스스로 내가 야우제시. 그 뒤에 내 미주제 대우마시.
0: 수치거라. 나삼자유. 미더리 되게 로가르. 내 왕어 수치를 깨가 치비이. 내 제외래 키나게 시그미드베. 적신능기.
2: 레고데. 오야. 단등에 샤봉들라 라는 근주 제메. 단등 근주 제인다. 제만에 랑게 샤저라. 그딘 담비나. 공세 예사 쇼인다. 고정해.
3: 네 고스. 수스가라. 나 중인다.
0: 喂喂喂，
2: 咦，喂，咦，卡西卡，老子上阿门去不去？哼，今天都没事了，老不就养多鱼。啥脸你养鱼？养钱有嘛的？也是的。老子上阿门去卡丘去？真在那了，你是可以要鱼去？让个多的几个多的。彭美华，你让丢。 당가라니 로친주 막다. 양토도 시고 접제 대주이베.
0: 계신님들 대만 쉐다. 나 다들 내가 죽겠다.
2: 영아. 쟤는 니랑 섬수 씨요. 근데도.
0: 쉐다.
2: 나라니 이게 님도 잘라 손제 용보산 근데도.
0: 영아.
4: 10년 为名为利抚慰心底的伤痕

0: 모랑가 가 드제 약리나
1: 모랑 피지 소소 통주 치기리 잔한도 럽칭 럽미 소자 잔 로마리 삼기리
0: 녜디들 나왔던 거지 마미 그지메 모랑가 세슈 싱그시
1: 샤겐아 모랑 네츠디게 셰프기 녜체노 모랑기 모랑 메프스지 유브자 디 모랑 쳬베 네츠다 저와 요리라 시그다이 저와 유브자
0: 제딩이 근데 저세
1: 녜체노 모랑게 타다 라스이나 디제치디 랑게 체가 시비이나 모랑게 티회 유 주시 녜데노 되다 디파스 육쇼 라이스블레 랑타데 소프트 디치드다 롭슈스타 카바체 도시
0: 모랑체도 메나 나비지디 용 저세
1: 家人 랑카 시브시 다오는 미스보디야디 저도 주어 체도시비 라랑시 차차미두게 你让我心在下下 都起, 你让若不起, 莫然的给求, 让大让能迷, 莫然气度, 留得蒙古切的也心中,
0: 玉秀, 听着马斯拉, 莫然的什么没一把叠装, 让给你最低的莫然的谢宾呢, 跟你用马斯,
1: 용아, 네 침묵이요. 쟤는 얘라라, 로봇이 제 도마리.
0: 시시, 야수아. 상강아 로봇이라 세줘. 근데 야수이 귀.

0: 두.
1: 야,
0: 피해 되는 야구 시도. 키니게 가 심지 지우니 신기. 다는 날 내주 목티 제라자. 당한 욕주 선두 미도. 정시 러비는 마토자. 샘 깊치 봐.
1: 공자히는 미디 치도 매지지 나 로윤 지 매베.
0: 더이더 시크지. 지만 고거 라수는 로윤기.
1: 그거 그 뒤라며 수신 그 뒤에
0: 봐봐 아마 나 뒤수도 쓰레다 나 다는 날 뒤니 뒤미도

0: 제동고게든지
1: 칠로 좀다 지구르샤 아자나 대구지지다 자유면 샤라신 승구드게 디 샤브스르므도 도마마다
0: 하시 아자르 게지 근데 세유 아 자다와지 추제 샤브스 야르치자르베 아자 봄디 세바마 뉴시 타와 콩마 샤브스다 나가치리 쭈부치리 피기 장도디다 지구르도 아 탄데 샤브스 야르샤라 심브리
1: 바키 세야카도 니에 난시오 자게 골 추추모 용아 문에 고쳐디 제유브리
0: 하시 아자 니 아자란 신의 이치므도 이 마치는 날로제 소도스도다 하고그리
1: 我是你这三八的迷茫你这三八的肯定是这么多新云阳他不的拉力切不来吞不散是吧阿家其他是第二节要不多呢养家有阿手一年我做干你来没的总算的有马的这马呢总要有没有些最提个马的现在俺你去的俺去做的的俺你去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做的俺去
2: 강이 부자.
1: 로니 침부시보. 봄디 영이 과라 취나. 가르치유나. 마다리 나리 이거 치제 고마르베.
2: 네 전에 배제 요인 기지. 싱엘레그 쉐샤단 차브르바. 르바. 小红给 사제我老别
1: 这就你这边你们的没有谁参与的别进游泳的哦是你三年是吧我从事教会大主义用啊俺让你们都用不用你们让了当三十年月过掉了云南的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熊
2: 大大的等到家好等大的家好吃的我让你给推出他们这些故意三年年广播学姐文古老者亲戚让给老云吃这些了
1: 家戏家戏还学习就叫人去了技术前天上学
2: 年前的优秀都是江北的特别是嘛是吧既然老者家好没多要的矿场做军贼要谁文古老者当北的老者算子凭你谢谢云的性格吧大家好亲戚嘛的别的男人家的人特别也嘛是吧
1: 你也让你谢我文古老者的登面的
2: 啊是让给军贼看你谢个名字既然老者家好没多要的了军贼要是吧没事呢我让最家好这些谢谢你不给你们多老者当兵了看生不着让给爹三当兵
1: 看到俺最家好，稳固老家灯灭。俺最家好，粘土的、单土的、砖土的、旧山绿土的，这些钱也没多，不过心大大，几不日多。可是稳固老家当兵的，不过东西大，你们都空虚家些。今晚就做个没的，这娃肯真是求人让学的。灯灭，全灯灭。
2: 啊，这俺国差不多的就这样啊。
1: 俺国差不多是哎，赵方云，俺国还最长年嘞，让你也偷偷当土是呗啊。老爷给人们的毛是年龄让给我做他给钱给人种做地球出路一次多俺做能不的让你们都猜猜钱准就是咋给错给我去多让学的俺你说过差不多让学的

0: 딜로니 푸젠 신진 키에 참도로 카디 로교로 첸데 로주 코르웨 로시 이마타 로주링 푸젠 키에 트레딩 제공티 표절 먹는 거로 통지로 응아 사닝아 단데 응아지수 뒤가 중립에 면든 긍진 버자타 조주리 뒤 참도로 딩아 첸데 총결 모부 디수 면강타 지배 트레딩 민주 교부주 되는서 가즈 망비 민주 남장 카지라더 체비 참뒤 지배 트레딩 차샤 공비 동주로 뒤겐 강례 자료 버시 참도 총결의 트레딩 대다 올린 당주 예수지 宣布 조린 조양키 列金 참도의 카디 표결기 고급 탐진 체내 시림키 지배 트레딩 셰슈 멍시 균시 메바라 된도 당대 대당 참도 조준 호다 체주 이인 셰송 버시 정용키 사자카키 선주로 리리네 용외 사르괴바 좁둔키 시림토 통두 용숨 총주령데 뒤럽사르베 벽이 선주로 리련베 벽이 뜸주 야불령외 기르타 태복훈린 원바라 제버시 뉴욕들이 뒤럽 토르괴바타 빠지르 딘데 통맨 섬듄르 방부치 진슈 사르괴베 순냠 퇴베 뜸주르 딘데 벽이 포주루 원바라 제바타 사르괴 리든비 시림르 시수바타 미망르 샴디슈웨 냠주르 상보 원바라 제여바시 참도 총결의 냠제 년조로 되는 게 사르고와 서류주기기 디링의 랭외 등주티는 개몽의주 원기 미세 시바티인 참도의 개몽의주 삼진 중급 마리조비에 비해 구리의 참부견비의 등주티 미 대외망와라 주조세주 인세송바시 편종일의 사바르칸 시조 규배되는 게 사르고와 판루이 다딩기의 제고티리 슉투비 셈나 가조로 참부총 리디 텐르시기 안조 종용기의 총결타 서구기 사르고바라 장제 웜스식타 편종기의 등규령세 고급식 진유 제송바시 다딩기의 저민진도난의 퇴연비 진슈와 시타 티신 차외토 딤루자비 퓨중 진슈와 지기 장중기의 사르고바 섭시엔리 계용기의 딤루 진도나 수주시 편종 롱진인지리공기 사르괴바 두팡키 세용원의 레로츠의 터프탕부로 비득체뇽의 등주년급 대수연의 정의를 유제리딤체주 퇴계사부총 다딩시도총의 냠용타 시제 균딩기 진지발린치배추 비주토바체주 인시송바시 너주총의 냠제 년주로 되는기 사르괴바 장하이펑기 사르괴바 야부시기 선주르기의 공리타 등주 시림타 망조촌의 최십도구유 列金安最 모두 시림토 섭주체내 콘주녀월토 퇴비의 등주타 표기의 등주 야구린주 인시송바시 진림바 리이레이 안주 편종 교육이 예사고 봐라 교육의 등주 야불링 투비 전단 된도 개용의 된도 나쇼겐서로 제상민비 문딘 수주 타 접지 미티외 망외 편종의 규련 타 편종의 가신 용외 저와양 유 지송 버시 샴르 선규르 도트 카지 스로나
1: 니트 타스 총켈키 민주 겐주 체조기 레데라 딘데 진콘 카세웨 망편 체덥 된유비 총미 타 망초츠 친친 지대 규네 팁지히 정계용기 민수 면제 총칸 김민기 진공 최시 투바마세 진공 해바기 림지다 랑도기 담뉴 체쇼베 제주바츠 민기 진공 세도 투규 더디 칸리 준유비 민알 체덕티 정계용기 민수 면제 총칸 숨게 교주게 깨라 캡세바타 배주치겐 미팅티 갸타 주미드 싱기유비 Nitu, Ningshi Chongkirki, Rangyun Chongki, Gup Tangbu, Digui Le Tunbe, Lady Zenu Dendu Chimu, Ningshi Yenla Dengkuiki, Damsi Dendu Nyoshi, Dendu To, Mengxi Xicha Cuilin Tang, Kubir Yishib, Chetu Jiwa Tunba, Chilin De Baje, Luzi Chide Sumle Yidi, Jen Shubi, Rishun Changse Tang, Wutam Nubar, Chou Yone, Xibje Chebamasi, Jen Shubar, Dendu Ki, Jongsim Guwa Tang, Lobjongki, Jundang Giba Chine, Shirim Jugong Chigu, Tingrabjinki, Chusesu, Libgur, Guishu Sabjin Yupji. Nitu, Begun Zongki, Namzu Pujuki Laksam, Zogden Shichinki, Dangla Dulubu, Shibe, Rize Chabdun Chibji, Chabdunbe, Ninjib Denbe Lutan, Kenden Shabju Tone, Dangtan Migela Jangbe, Laksam, Tunbar Chi Yubitan. Chiguti, Begun Zongki, Rinden Tunkunla Shizune, Rize La Dindi, Mangsim Kongbu Chidu Jiwa Tang. Chinsor Ki Zewa Yuju Chedi. Mangso Ki Sanbe Rinne Chua Ngarwe Pusum Chosu Dang Yubji. Nitu, Rangyun Chongki Nidong Ni Sochu Lu Jutun Zowu Gorgu Chubdun Kunju Zongtu Biwa Tang. Chigui Chui, Mixi Songyong Tang. Gwende Ngongguo Cunjin. Simkham Ditang Soki Xicha Lugar Tone Chubdun Chep Tang. Chigui Biyu Tu, Ditang Xipshu Sisi Guji Chine. Tsenri Kepde Laktip Zhuba Tang, Chile Luzi Chedi, Chichang Lopsu Tungkong Buli, Shirim Tu Gigur, Guide Dangne, Xingzhong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티규 리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탄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매도 처도点 리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 제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퇴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구류 초두 송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쯔여태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喂喂，没事的，没事的，没事的，兄弟，没事没事。哎呀，出事了！哎呀，出事了！你看，让做土大吃不着鸡，俺看让做空军的单位，啥都过下去呗，准备着过去。人民八大万岁，起码俺做主搞了，土大气球卡里有呢，唱个俺也啥兄弟，用得过。
1: 看你对面是呗？今晚俺最主要了，全部出队，全大气球卡里有呢，俺也啥兄弟是不？过岁生哎，
2: 过岁，过岁，俺都是的，来个起队，等下是不是去了？龙柱了，吃个药的，等下是不是去了？
1: 呀，应当应当。
2: 欧大王，
1: 啊，欧大王，俺最主要没白么多，他给没多过，俺看见不了。
2: 年轻的少刚才的。
1: 少刚给记不得，打过了詹姆斯的游戏，俺来的那个游戏嘛是，没白么多事，别呐，钱咋些？
3: 都是得对平时那段时间，你得发些的，发些的。
1: 到新格了呗啊？
3: 那我吃年羹药，年羹药不嘞？你老妈吃不着药，点点平时一件事。啊，啥？我，
1: 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 나가 보지뇨 다창아 니 총난게 쉬균러 요소 차예 튀시 난 기타
2: 진핑 자 규룽진제 로메엠치 가만히 링금인도 나라주 대총치야리 단도 소스 메봐 장가식 대봐
3: 장가 하라고요 소메디 처음으로 후다체 교우리
2: 지르 소키위베
3: 아 네, 지르키야 레샤
2: 수이 가봐리
3: 개마리 개단 더 없자 심부서 니에딘 저르샤 간주의 개지

0: 야.
1: 하지. 봐봐. 네 갈치유. 라우연맨에 라우예부터 한다 말이베. 아마도 데르주지.
2: 야 성배. 성배 성배 성배. 기라즈 남아괴 든다시도 나 소예로 제시. 시작에 듣도 계시 들으시지.
1: 엄지 낭타 미도 쓰고도고.
2: 엄지 개버 거스 유베.
0: 이다 이다. 또 쓰다.
2: 성배 성배 제. 지.
3: 봐봐. 라고도즈 잘 친구게.
4: 아슈. 나세 시바니 헬라과.
1: 가능도.
4: 내기. 아슈 니엘라과. 구저키. 아슈.
3: 섭주부든지 근처지야.
4: 아슈 니엘라과. 아슈. 라고 나제 시바.
1: 오늘 시비신다고도에.
4: 아루 죽어도다 죽어도다.
3: 마시 장바 딘저 근처지. 나세 시르치르야 근처지브리.
1: 나란치 고삼대유. 엄지 갈스도.
3: 엄지라게 如果 제체임도 숨숨겸 숨기.
1: 钱呢? 喂, 那是都不要买的吧?
3: 啊, 你这么好事, 你这样做就真是要用。
1: 看来你爸爸妈的, 听说你三天打了睡不着。
3: 你还呼吁, 还呼吁。
1: 大主,

0: 왜 홍수래?
1: 왕艳红死呢? 俺就真从色色给追不着
0: 아래 您几不是读啊?
1: 您几不读啊? 让他读了也没读啊
0: 뭐라기 내가 좀 낚지도
1: 어제 어제
0: 님이 지나 티슈 아 니에 클라스요 편주 뭐 시시다
2: 헤 다와 에티 라면 가네 템브리스기 니에 다시 가요 비
3: 피게 대비네 공기질 십시두기
2: ran ngui kha zhi xin de ran gen dang ma shi chang mo pa me den guo zhe
3: ni ye pa me ngui ngui ma de ba
2: zhi zhi zhi mu zhi yi ne ran ge den guo ma zhe ba ran ge li zang ge xin zhe xie de dao zhe ma dao suo xiao zhuo xie de guo jie ma li zang ne ran su gu zhe
3: ni ye suo ma ge ni li zang ge nga suo qi zhe
2: ka ri na
3: lao li na ge xin zhe gu zhi de su le
2: li shao yong zhe ba
3: qian de zhi bu shi wa
2: 李少勇年朋友妈不是年朋友妈被朋友爸爸说呀的六大腿嘛是吧啊听你的要嘛的然后不打操操妈惹我就要买吧妈爸来惹我就要买嘛是马上提着然后朋友妈不一呢说我没想到妈不前面现在最提个嘛是吧马上无论啊马上马上然后年朋友妈别得贵呗啊李少勇提着年朋友妈不是生意没想到妈不起来是的
3: 你可以拿看过特技给不上一起的啊马上马上啊这你一起给能够做么做的啊我让他大写一个做的这这大概率啊做的哎呀对的呀对的那个用的那个没多那个没多哎哎对的哎嗯哎我那大碗哦你让了等到给你吃一下鱼是的
2: 让个主要全部的比索杨氏军校呀卡里面新贵呗啊的全国军校不是啊这全国军校不是啊大家让杨氏连接电话是等到你可多些用的啊让你啊让个主要全部的骚扰了别的多讲了一下啊那里面切上比索索卡最有年出了主席你让卡最新的疫情嘛是听文化如今的对比给传播出牛骚扰了别的多讲上山
3: 比索说杨氏出了主意确实他都会没得啊我是他别的人他先算个新个月呗切三号了是就可外面你三个人可把新个月对你也新个月重组项目给你也哪个三号的有的皮鞋穿不出头是皮鞋撒撒撒撒撒去年定人不要马是接着让个皮鞋比索给不见大嘴得给皮鞋给不得去天天图不是你也让看你过来听他还有的啊
2: 人生一次不多听到的我少用的给吃不是啊是大王人少用的那边拍开一边嘛在比如说如果来朋友的少用的那边拍开时听到亲戚的这是马瓜吃过来的对不对特别多菜了哎哎让要见你啊给谁让给皮鞋穿不出去呢你让了三个我们一同这些用的对儿子吴老马西
3: 你李三穿不出去吧让个俺嫂过我们一同这些合理呢马西让个去年还是幸运啊俺我不懂事的那全部就是没吧
2: 啊这你我不懂事这还是有人啊让要见你啊妹妹大王让个皮鞋穿不出去吧请不赢呢你也拿个新给他他也不要什么哎那你也给这新给新就当球是
3: 俺开片多少钱呢三不钱马是有了哎让个三不可这是等于啊你是李三个穿不出让个做送大毛吧行就当过四不对让个地震你了吗等过哈哈对了对对对俺那个新给他他也不明白吗这让个那个新给他他也不要的别连个起的让个看看了出东西的我让个新给他出等于特别不要是你新给他出大毛的上大招啊马是去掉马这些哎你五年穿不呢新给他把下下呢
2: 让了他给马这把大球马是 대대 추수를 시제 신주당 조시 신주당의 주린디 랑제쇼 경도게 아 대차와 상호지리다 고급도 여비는 사후여 말다 상호다야 가르도 예란 보호다 시리베 아
3: 용아 니 삼으시다
0: 이다 다 클라스시
4: 아마 밥 클라스 아 유머베 아
0: 쥐님 디이다 양카르 쳇비나 쇼스 네 용구미도
5: 용마리 진짜 생각 봐요 그래 들은 안 줘봐 버리지 맹가리 양 개딱 제 차가 저거 줘봐 야나 제 견자라지 제 레유시
4: 다 그래 다시 제가 줘 줘
0: 밥에 딱 가발에 주면서

0: 네 바보 경고 열다. 님니 갈아 맞으네 개요 말이.
1: 봐봐.
2: 에서.
1: 봐봐. 봐봐. 봐봐. 클라스다.
2: 에서 매매매 뭐. 你去让做等到下雨。
1: 少勇，爸爸，等他还有雪的。你来不得，比雪切切注意。没心啊，让是金山鸡没事。你给这点这些呢，没会不晓得下。一年，不比一年，最三不给不切不是。俺他里面要的，看住李仓的心这等大钱都买不起。可是来是个。
3: 창우 김산지가 미르바.
1: 잔치도요 말이. 패스바규.
4: 아마 바베세바 덴버시. 다리 바바 안주신 레치도 미엽시. 르바. 바바 모티시다.
1: 에, 상게 레게 텐달 미엽디 켈링이 유나. 자이 신제 구지 선자. 兄弟 兄弟 시작이 넘겨지 땡외 마스비아. 나 메기 퍼브네체
3: 让局长过去来隔壁，一年让给给些刺激些嘛行。爸爸，给些还是不需要的。爸爸让给，他这个美军的行政的监控机，爸爸让给美军这屋有事有别啊。美军这屋就我给这样有嘛事。美军这屋就我给这样有嘛事。哎。
1: 他这个脸肯定金白，俺金山江爷爷年岁女婿日不济，没想到个要求改变，却忘不跟姐姐了，我的狗子，哎，年岁过去个，我的别别姐弟弟，我的王子大哥前面，你过好聪明多，少勇，
2: 嗯，
1: 看他最心事，年岁别。 경구디 서브피 녜스메데 섭주 치고키바
3: 바바 바브란디 카시 워디 나랑 범르버 샤오용랑 범메 마쿠지 데즈드 팔라네 응니가랑 소고르버
1: 지세브 격부르바
4: 바바 전에 신제 근제 소브제
1: 팅지레 곰치니 제소 에닝아 나즈 차스네 녜 첨부데 토담 체초 탄데 사오니 추마티야 규긴데 니야마시
0: 봐봐, 진정 우리 조금 제 말을 해.
1: 샤오용, 잘 못해요, 매.
4: 무슨가 신뢰 구질이? 이내 신뢰 안주 리장의 미롱아리 외전 제조 성장. 안 미치게 다 취소 마시. 파치니 참다 주도 주인.
1: 你染了 사고지 투지 제고. 사고지 침배지了 위키제 나 체가쇼. 계속해라도 능미 못해 마치비나. 니나가 아마 두서 개브치오니 나 침가라 슈투 개빠 주기 디네가라조 침가네 투요
3: 봐봐 밤나게 디제시 콜로메브라지 나조 창모 김잔시 미르 디제시 초카로디 랑가 하코고르버 싱조 종조 손자 우요고 요고 침부여지 밤나게 합동을 막고 디제 고이스는 싱조 도부다 차르버 머신에 샤오요 랑포메 마고지 랑게 침가 슈투 개므노 총부 김제게 참여 심마르베
5: 我在念写过写册。叔，叔，爸爸，叔，马丽，你把面子打孬着，准备。
6: 少勇，让俺这么写啊。退出穷村，你看得清。叔，不急。爸爸，爸爸，爸爸。
7: 爹爷。
6: 你最拉下，你最写不拉多啊！严格制度，让行商多少多。
7: 八大碗给俺最拿了，要差不写的。俺俺最穿不出的，钱俺拉过来把个修起。趁你过有事多啊，多多面子去少有事了不下。
6: 你这一个嘛是，靠面子去少有事，可里面子去少有事我是。
7: 哎，你这一岁不是，少用他的，现在做大什么？八大碗少用个九个人的。
3: 之前的少用的就归那个面向是看眼睛，俺最信任就拿不住一个人。
0: 什么记不起了？少用年铺重重的，是俺姨呢，还是老用呗啊？
4: 爸爸，
3: 那这意思，少用来说，爸爸两个有你那最有面给吃的。
4: 你做啥子？
0: 啥学的？八大王老婆见多啊。
4: 爸爸老婆，爸爸学不上这，能打不多。
0: 让何总呀，把我媳妇就过了下。
3: 难道没弄啊？就那年吃你哥有收入呗？拖到现在连结束小月了都。爸爸，爸爸让给少勇抄写的这钱呢？俺也丢那么多啊。
4: 阿姐，你舅舅同大的，你娘同大的，你肯定是他教小的。俺让做行政员的，凭借偷偷摸摸。
3: 喂，少勇，我有两个老瓜要的不？偷蛋有没有碎下锅子？
4: 这是阿姐让个老瓜要的不？你偷蛋有的没？阿姐让个新个的不？
3: 你。你一个开心没吧？
0: 上个一个嘛是呢，不是单单的这得叫嘛是，不连不的嘛的，三单单没嘛是，这是的这些些，可是一百块了啊！上连还是我那钱还有。哼，你要这样写的是，哎，上阿家第一呢，上老杨家还是个，
4: 嗯，啊，你脚步慢嘛呗啊？第二成功写着。你也想让俺让最新的人民用作跟军长学的生皮？哦，你今晚回家还是叫你跟人要了吧？
0: 跟军长学意思，我可做过嘞。
4: 你装爹了，给吃个青皮。现在你们那些人爹要多，老几了，光就赚个些些干股的。第几个差说呢？今儿你就看哪边的，给个们都赚点些些，最值的噻。
0: 嗯，年轻人，我从我过去给你，你说。
4: 嗯。包不上给现在第七号生活的多啊？
0: 你要不要钱？
4: 前年红上班女性的，俺男罗姐多大的几下瘾
0: 啊！今年上班年上学嘛是，上厂长是不？
4: 看你厂长是的，看到俺的爸爸让扶着吧。
0: 忘记累过了呗啊！
4: 爸爸让年岁要些久了，俺注意的。
0: 有啊。工作紧，不见面那么谈个啥不是多？你打算这些，俺们这回来我住就行。

0: 아마 아무나가 바바 롭스게지 샤오용 카마 쓸럽다 탄데 샤오용게 키용베 친이디 카네라 키용베 니 하고무주 너니 무창마 싱라야 샤유 무스타가 봐요제
1: 저디 장게체나 바베 너츠도 잡미두게 니에체는 바베 락부디 바베 게겸는 섭집이들미도
0: 바베 너스도 아무나게 그저 사오죠
1: 나 덕부스 아주 당고 바베 라제 사주루주디 Lakpo mian yo di didung kwa ba ngathe thong ju. Ni mian kwa lian dhaka, nye yo ju gu gi.
0: Chen na zu dup ju. Na zu thar chim shi dup ju.
2: Tanto ni ku umdu ge.
0: Tan wang nga ni mian kaal takse cha ka ju ge.
2: Takse kaal cha ka ju ge, ba bian ju umdu ge.
0: 네바벽고시메 능이스유
2: 아니 다시 할지 오래
0: 보규는 먹어야 가리메고 다시 찾아줘
2: 나 좀미 총전남이 깨우켜고 지면 갈친제 딱제 집 하고비노 아니 참여식 말베
0: 라사모 부수 더부디데 간제래 아 라모 삽 개치그래 능이 보기야 개치그래 아
2: 나 세위네 좀미
0: Tanya Hakos. Ranging as a honey government do. Nabu give you to your madilla, Ranging up, Nabu give you to your madilla.
2: Rani shaggy shaggy, Cassie was it? Did that rock your ya? Chen Maraniga young yata to say, shoe skip.
0: I see not to damn more. Ran you do.
2: Cassia, what do you mean by?
0: Not to do some more. 你这对
2: 마시 我是我很真是你要不要啊 但你我又不知道

0: 흐지 샤스다 봐 봐. 그거래.
1: 수수 보이야.
0: 에, 디 봐다.
1: 야, 가지. 봐 봐.
0: 응.
1: 라고도 너 잘 믿게.
0: 대니 범디인데. 나 라고 차이는 아마 선 받아 쓰기로 봐.
1: 아치. 봐봐, 매 윤첩 집도 이제 퍼셔. 봐 봐. 나 주 주니 키스야. 용차 말베. 근데 신의 리상러 치 기고 시키스 라고 줘 봐.
0: 어도 쓰다. 되다. 라니 범디 신의 지나 요아 지신 것도 와. 네 범 주주셔. 주주 이 탁주셔.
1: 가르시 오지. 뭐 신은 네 범 주주 줘 봐. 탁 잡어. 봐 봐.

0: 오, 쓰라. 네 소리. 제나 링란 리도.
1: 거스 춘이 요 말베.
0: 군초키, 디제 디아스라. 군초키. 소프트 디제 교브르베. 제자.
1: 네 계속 가르쳐도 되다.
0: 또 나가 저 락단 남이베. 디카제.
1: 락다 인 거죠. 小俊인다.
0: 타시나 제나 링라.
1: 小鱼인다.
0: 타시나 제나 링라.
1: 피니가 되다. 참아제.
0: 리스.
1: 赵弟，你也让这样老大爷？哈哈哈哈哈！让赵弟，这我妈没得说的。啊，行。让个过了，同妈们随便说的。行，没多啊。你这说的，他的身上了他是七岁的了。你且呢？你这说的，老妻子就拿总出了他是用过的。这下，你也看得到，就对了。
0: 你看这啊。 디디도르베.
1: 어.
0: 디 콩체미 인기다. 랑게 가롤 녀다. 야고여지.
1: 니 가롤에. 니 종면나 고코바 쇼유메 니 하쿠메.
0: 광도 인기르베. 디 콩치다 쳇샤. 랑게 고 망고 드제 제 가세가. 나디 먹어.
1: 고무 듄지 랑게 고여비 인도 돈도 콩치 차르다.
0: 뭐 먹어. 콩치다 쳇샤. 랑게 바키기다. 콩치 드제 제 가세가.
1: 니 라데 랭고유. 니 타르 고네 케요메.
0: 콩치다 쳇샤. 랑다 콩치 드제 린 용마리. 바키기.
1: 야메는 두스시 랑게 스닝아 칼라스톤다 직내 나 수와 슈바지 니네 너니 발로 체체 요마시 용두베 니랑 치요 다리가 신전을 치지 샘 구양을 치 통지치를 치는 중아 니도 유베
0: 교수여다
1: 스니 칼라스도 클릴을 업쳐
0: 용아 진타가 띵기인다
1: 이내로 와취다 켈린의 용두베 니 군제쇼 아
0: 아, 소프트디 켄자시도 니에 관심미도
1: 아, 신앙다 요마시 듄기 락스르다 삼스톤다 듄기
0: 듄기

0: 하지. 디야. 오늘 야구 수도 와.
1: 니 좀 두게.
0: 니 좀 두. 오늘 수기.
1: 오늘.
0: 기쁘시다. 탄도.
1: 탄도 가리.
0: 마시. 니 예전에 나한테 그랬나. 공신하기 토림 내집어 잡으시라도 와.
1: 오늘.
0: 링들링 잡으시라도.
1: 오늘.
0: 오늘이. 딱 하나 썼어.
1: 잡았어. 나 내가 주의.
0: 마시. 나한테 그랬나 내가 주님비.
1: 어. 让给您这么多速度，
0: 您这不都是呀的？哪能下去？我去过点也是。
1: 让给孙差不多的看这里。
0: 给孙差不多是合适的，我让去过的。今朝关键天气呢，别去太大去不去？
1: 这下春节那米过去抢了没吧？你回么去看着的？我祝你的，拜拜。
0: 春节那两个祝你啥的，冬节差不多就看这里呢。说说我那林志玲，人生不一般，他可是味道了。

0: Yuan Bin. Do da.
1: Dimi.
0: Qin ne mei ling ga Yuan Bin.
1: Ling ga Yuan Bin.
0: Qin ne cha xi de ge.
1: Deng mei.
0: Qin ne ka xi ga Yuan ba.
1: Zhang ge qin ne.
0: Cui ba ding zhe qie tu min du. 가리, 나다가 요배.
1: 샬다가 요는 돕기 미에셈블리 피바.
0: 카딜. 쉐다, 영이 가시가 요바.
1: 계승 아야, 뭐 리라 도슈. 샹디 메일랭가 요지, 샹디 메미 도스기. 샹게 더도 메티야 우요 말이 슬랩샤, 디디지베야.
0: 샹게 창마하고 도고, 냥을 뿐지게 야수.
1: 당당당당당
0: 무이마고 DJ 디
1: 대고엄진이유 메티야시
0: DJ 용마리
1: 디제야 가려래 잡아리다지
0: 다디
1: 당당당 가세요 마시야
0: 디제 용마시 파키다

0: 같이 해서.
1: 얘도 왜? 뭘 냅자?
0: 아니.
2: 우초리, 야시다.
1: 라.
2: 계지 셋 주네 라줘야 갈도.
1: 년다 셋 셋하고 삼주.
0: 초리.
1: 샤요.
2: 라네베 능위베. 랑나마 분유칠랴 부코샤. 더비아제 교과학업리. 따라 교수 줄루니가 교.
1: 분유칠리.
2: 어, 교수교.
1: 진짜 쉽지.
0: 초리. 따라 샥슈시 걸다. 라.
2: 그도 겹줄라.
1: 저디. 나 어.
2: 장가 가디 용 파고 주게.
1: 하고 뭐지?
0: 아, 진짜 그도 겹으로.
2: 알레. 다시 로저.
0: 알레 고다. 뭐라 샥슈시 고기. 면가 대야기. 니 줄루니가 좀.
1: 뭐고?
2: 마리. 자니 샘제 무슨 용도 게. 라모랑 가리 봐. 자게 면가 줄루니 거야 되지.
0: 아치. 저디 라니엘 파규다. 드네 세는 용도. 야.
2: 나 로요스 카스리. 라니에 교그래. 뭐랑 교그래.
0: 뭐라기 분위실 보고 하자. 면간 뒤에니 교각샥 주시고기.
2: 뭐라 보고 그래서 코바 라다 좋아 가러래. 랑암자 시작할도. 람지베. 랑게 샥 주시도 우유베.
0: 다디. 전투지 내려봐. 그 도겸은 야마세는 영아요.
2: 자. 조가 뭐 조가.
0: 자.
2: 네베 능미 교스 교스교 지찬 지승마다.
0: 초린.
1: 야.
0: 라니엘 교다.
1: 뭐가 샤요?
0: 녀로 샤요. 클린다. 클린다.
1: 야샤 샤요.
0: 계속 마셔.

0: Julie, 잡수해줘.
1: 잡도 너 대위배, 너무 심해.
0: 출시동다. 니랑 바바 하와이비, 재미 남사 용비스기.
1: 나 뽑고 미소. 재미 가다 주제 뽑진진 실이샤. 다는 아 뽑고 맵잡 하고 이나. 재미 생각해 또 마시.
0: 엄지 다리랑 샥주제디 지마 보코야라 균치마 리스도 뭐 심제마시
2: 조리 조리 우근제도
1: 젠피 보맵차스
2: 그래 맵차스
1: 보내칠 코샤
2: 난다 배봐 你这可真前辈
0: 建碧, 남자마스다 엄지 샤슈슈로 손자 你是要我给不住死给
2: 然后你还敢去 然后去到哪儿到啊
0: 明年明年可都给不住 秋林, 大建碧列宿 我终于的 连月云卡巴给不住啊
2: 我可真是没下不得 我哪里怎么得 秋木松 大大田木松 李少勇 李少勇, 去了大家队去 去了门一都想好多啊 你要进面干的下去去吧 去了卡斯干用吧
0: 建碧, 让不免下吧 你要三去图给 你那两个的 对面是什么东西
2: 去了门一都想 三不三多钱我马上 去了今天你不免下的 新个月啊 去了大家队去 转不好
0: 然女士, 你是一门一门的 不发下, 求领所有修理
2: 去了所有的等于 你去了笑 除了武秀那个穷人, 俺的, 除了卡里斯民国界也不免费吧?
0: 你得个都接触。个都接触,
2: 除了大妈个都接不动啊? 但是你个都接不接, 除了弱的时候一行动啊?
0: 除了亚罗杰对于秋林跟这些个面三万五千多。哼。
2: 李少勇, 准备的全装模。<笑>

0: 저 여배 다이는 매마고 시라뉴이 곰치니 핑제 람송아 거제 팅을레 시라게 사바 카리 세비김두게
1: 네 부제베 남에 섭지 샬고다 쇼이
0: 아 시디도 차사 차브지 나 대시 야고디 제메 나스네 제샤
1: 아 구이라 장게 네 세무큰 하고 우미도 잘법도 존나 나기비 큐르미도 잘법도 다나 나라법도 좀불에 도구도가
0: 나라츠로 가질 레베 미지 니즈르 미나서 토뉴 효르바 셈샤오 마리
1: 니에팅 외식이 이너 부예베 남에 잔놈 교디제 디나 니앙아스네 샤브지르 섭사오시 다즈로 예자 롱치야 미도
0: 爱春米肯这一面你还过挺催着吧弄得这钱我妈是上个星嘛是俺你到多些些啥说呢让我们把上空炸了盘着村主去我起给过了压力的最过生病的你要最新个病毒最慢些呢最对冷给你要盘着村主去带我起给让你这开始的你要过催么说
1: 让俺团队多，让俺团队民多。瞧没不上是，俺团队能给的，土女个民多，土么女子也团队能给，顶这些顶这些。
0: 但我能俺大姐，让生日生不多呗。
1: 上姑啊，你看过的可我老儿子你所领土是呢？俺那个没团过起码是啦，让俺合作团过起码是。
0: 大妈说的，俺成功两个都考了一年青牛鱼，让光炸了盘着村务去吧。
1: 你藏不脱去？现在让俺俺学么了呗？可以呢，让俺学了呗？你也要尊重我是不？
0: 你学习习么学？
1: 对的，让俺学是么了不起？你也没是那样嘛，信不信？让俺学是么了不起？那么信不信？你们都吃这些，等到退休住不是？
0: 等到现在等你学的，那好记不得着。没事了，他都看着新来老来，全部这些，现在俺搞不出，让俺不读书来，考大学嘛是？
1: 俺俺都是读不得个，现在考着是白的也这个，记不熟悉多。 让给钱呢，先不给不出呢，长期拖着钱哎呦！
0: 长期是得给，
1: 得意得意，嘿嘿，哎，得要考过什么六七下，嗯。

0: 오리 어 라다 저디 수다제체 근처 정도 낭담은 도와
1: 괜찮아요
0: 쟤는 답이야 지라니 야견도 가르쳐 줌제 저디 미크제 이메 랑게 싱그룹 뭐 랑게 랑 가시다 유산체 제산 초린러 나 예런 거지
1: 니에체나 저디 중에나 침비제 줄시야 뭐 랑스 번 예류도 큰 시험도 라슈다 치지딘 표숨 쳐다주 니엠은 학생 뭐 냐토 아니 선비
0: 아시 진짜 아예 자니 아지디도 되자 수르시도
1: 어 니엔랑라 나 링크일 믹스일은 게 쓰나 란 이치도 게
0: 믹스일은 게 나 처음 먹고 있다 한거
1: 나래 나라래 이치도 이내 디인가 니엔 혼자 자각한 거 치니 링크에게 락매 락고 주니 저디라 자스당럽 통수 저디게 가저 좀 단통디 네 야쇼제 장한디 돌샤고 삼주
0: 쓰고제 샤용 장게 다과 저디 보고 잡도스 前的啥 미니게 된다 태了 장게 흔히 코베 레 가르쳐요 아
1: 디상다니나 상다 년다니나 년사트지 모라글렘다디 나고면 조성비
0: 건주셔 마요 장게 서신을 장배 심뉴네 숨지지 저스테제 예중모 카이체나 무라게 소빈수 체케즈 리산 송그제 저디 배미 말베 아 차스모 예 콜로 슈구스르제 랑고 교주시 이네 랑게 셈나라 초림모도 메바 무라케디 미저와 체베 소나 뉴요제 체노 모랄 미 참부체 제부체노 승고요 말베 랑게 뒤즈도 스테제 무랄 승고 망스치 뭐야 당한 마음 생매 장을 내가 투셔 주지 주인다
1: 다 교수교 투셔시라 신수

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 제기 권데 간점타 랑급 시고 숨 매전 제고 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시고 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고데 지세 피초 시에데 연장 인송용 시고

0: 이랑 초니비 나르시 닌드이 네드윈테 촨메 쳔니 치리규 타주 제베 주시 소규 고르소이
1: 샴르 십전낭 튜남 시로나
0: 계급주 시진핑기 제제 주닝기 치로 미망 소원 침매 장총진토 거주 제고 촨니 남비아 지린 계급기 신진 노통보 난디 안타이 태와 랑기토 계드윈 섬지 피바 거주 쉬비 남도 고문치 탕진토 딘지메교 니스지교 周习近平当街各随结果书有不是安在台湾堂中国的天土批评新经济国的堂给及主要堂从尊部长中国的家队雄作所有不是中国中央七十九个委员中央亲自列团为林刚兄弟坑给主令王毅所结果批评慢慢这就如果给那种几个民币给入这东东西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춤이 짱부시인 춤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 코로 춤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